데이비드 월커스는요, 골반 기도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만들어지는 전쟁터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기도와 전쟁터,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골반 기도는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빚어내는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공간은 단순한 침묵의 시간이 아니고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마치 연약한 금속이 불 속에서 단단한 검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골방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를 준비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아침 골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있으시겠죠. 그곳에서 기도하며 또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골방으로 나아가는 작은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강한 용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또 새로운 기도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새롭게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드라마 월요일 아침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 시작을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응원합니다. 9507번님 그리고 6181번님도요. 들어오셔서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요. 네. 일상이 참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어제와 다르고요. 지난 월요일과도 또 다른 아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불어오는 바람의 온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주제도 다르죠. 내가 먹는 음식도 다를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새롭습니다. 또 다릅니다. 그러게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실까 모르겠네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주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이 아침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골방입니다. 네. 내가 골방 기도, 골방 하면은 언제를 생각이 나시는지,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골방. 네. 그래서 오늘은 골방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아, 내가 골방하면은 정말 그 구석진 방이잖아요. 네, 좁고 구석진 이 방, 골방하면은 떠오르는 누군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떠한 옛날의 모습들도 좋을 것 같고, 아, 맞아. 골방 기도가 또 생각이 난다 하시는 분들. 골방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것도 좋으니까요.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좁고 구석진 방에서 기도하는 분들, 따로 기도처가 없어서 그곳이 기도의 장소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많이 계셨죠. 부엌에서 작은 또 모퉁이, 구석진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은 골방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는지요? 골방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출첵 또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곡은 시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우리 907번님께서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려주세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계시던 예전에 그 엄마랑 엄마 방에서 시간을 딱 맞추어 놓고 기도하던 골방이 생각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엄마와 함께 기도하자라고요. 그 기도 골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9507번님, 그 기도 골방을 이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쭉또 이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667번님도 골방으로 출첵합니다. 신청곡은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 373장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 네,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4420번님께서도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라고요. 저희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 기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돌아오는 주일이 또 완성의 날인데요. 그래서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앞에 이름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쓰인 이름들이 VIP 분들을 놓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어제는 저도 뜨겁게 그 이름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라고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어유 김정환님이네요. 그쵸. 네. 영도교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 VIP 이름을 놓고, 네.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저는 골방의 기도, 골방 기도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아님을 위해서 우리 4420번님께 맡겨주신 또, 기도의 또 후원자가 아닐까, 기도의 동역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을 위해서 같이 또 중보 기도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쁜 일이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받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이 시간에 오스와드 챔버슨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죠.

6월 8일 열심보다 귀한 순종.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만일 당신이 세상의 항구에 메인 밧줄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그 줄을 끊으시고 당신을 바다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 매달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커다란 파도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누인이 활짝 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항구의 술집에서 그곳을 떠날 생각도 없이 감미로운 술에 취하거나 쾌락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항구의 술집을 떠나 하나님의 위대한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막혀버렸는지 점검하십시오. 그곳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순종하지 않은 지점입니다. 그 결과로 영적 지각도 없어지고 분별력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자신을 충만케 해야 하는 위기의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종해야 하는 순간에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하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언급된 영적 사명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어떤 위대한 열심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때 자꾸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나무엔의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죠? 이곡 듣고 싶어요 라고요. 우리 2667번님의 신청곡 잔잔한 찬송가 함께 나눴습니다. 4540번님 나무엔의 고요한 바다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181번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들으시고요. 열심보다 귀한 순종하셨습니다. 아, 순종의 순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그 순종의 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죠? 네. 3100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의성 고향 노매교회 다녀왔습니다. 고모님들과 또 고모분님과 예배도 드렸고요. 선대들의 건강과 후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라고, 와, 그, 노매교회를 다녀오신 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 이 사진이 참 귀하네요. 또이 사진이 언젠가는 또 추억의 사진이 되고, 다음 또 후대들에게는 또, 아, 우리 선대들이 이렇게 또 교회를 지켰지.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또이 교회를 잘 지켜야지, 기도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의 결단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3100번님. 네,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꽃이야라는 찬양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회사 화단에 제가 씨를 뿌리고요, 또 물도 주고 키운 백일홍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다양한 색깔의 백일홍인데 정말 예쁩니다. 이 꽃들을 보면서 물을 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래, 너도 꽃이야 라는 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곡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오늘 골방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골방.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인지, 이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저의 골방은 여기입니다. 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고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소원의 땡땡이라는 곡이에요. 소원의 땡땡. 여기 들어갈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원의 땡땡 두 글자.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1번 소원의 항구. 2번 소원의 배구. 오늘 문제가 참 쉽죠? 1번은 소원의 항구, 2번은 소원의 배구입니다. 구로는 끝났는데 항구일지 배구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찬양 들으시고요. 정답 번호 1번 항구, 2번 배구 중에 보내주세요.

0: 아멘. 향기로운 나무의 소원의 땡땡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번은 항구, 2번은 배구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직까지 오답은 안 계시고요. 정답만 잘 맞춰지고 계시네요. 우리 포항에도 있습니다. 그죠? 네, 포항에도 있습니다. 소원의 땡땡. 육안의 81번님 보내주셨고요. 7201번님. 네, 정답 맞습니다. 우리 보니까요. 골방하면은 골방 기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라고요. 공간적인 골방도 필요하지만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그 장소가 어디든 골방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로 교회에 잠시 들렀는데요. 식품 기부 업체에서 물건을 갖다 놓았기에 창고에 들여다 놓고 교회 그 사무실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해봤습니다라고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네요. 정 PD님도 동참해 주실 거죠라고요. 네, 어떤 동작을 말씀하시는지, 네. 그래요. 열심히 또 우리 흥해제일교회에서 그 30일 캠페인, 네,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또 마음을 먼저 나누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늘 응원하고요. 기도합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들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소원의 1번, 항구, 2번, 배구. 중에 지금 보내주세요.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

0: 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월요일이라 좀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문제를 내렸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소원의 항구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3100번님도 오늘 새벽 간포, 히읗, 이응, 그죠? 항구에서 일하고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간포에도 항구가 있죠. 네. 3923번님 정자교회에서요 매실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정답 1번 항구입니다. 항구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455번님 그리고 8763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함께합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3100번님의 신청곡 함께할게요. 차 노을이 찬양합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히스플레인의 잔향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준비했습니다. 테너 조철회 씨의 찬양을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 10시 2부 시간에서는요. 저희 전영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뜨란 초대석 준비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희 극동방송 또 어머니 중부기도회 리더시기도 하셨죠.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 10시 2부에 전영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시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라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만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에 관한 마지막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로마행 배의 중간 기착지인 세 곳의 항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중해 연안에 가장 큰 자연 항구가 있는 수라구사입니다. 수라구사는 마피아로 유명한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수도로 멜리데 섬과 150km 정도의 거리니까 순풍만 불면 하루 만에 도착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사흘이나 있었다는 점은 아직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번 항해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배는 멜리데 섬에서 충분히 겨울을 났고 순풍이 부는 봄에 항해를 재개했음에도 사흘이나 수라구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27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의 조언에도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75km의 거리를 항해하다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수라구사에서 다음 기착지인 레기온까지도 하루면 갈 수 있는 100km의 거리임에도 이번 알렉산드리아의 배는 남풍이 불 때까지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수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점검해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무리수를 쓰다가 탈이 나기도 합니다. 인생 강폭을 만나면 하나님이 잠시 멈추라는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순풍에 술술 풀리면 몸을 더 낮추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라구사에서 사흘간 정박했던 배는 남풍이 불자 120km 거리에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지낸 다음 이튿날 370km 떨어진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보디올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곡물 화물선의 최종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내용은 이제부터 육로로 290km 거리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290km 거리는 배로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육로로 가려면 보통 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일행들에게 휴식을 줬던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과 일행들은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일주일 동안 보디올 현지 신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체력을 비축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동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년에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인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올 2020년 상반기를 은혜롭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는 백부장 율리오를, 멜리데 섬에서는 가장 높은 보블리오를, 보디올에서는

0: 무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보디올은 부산이나 인천과 같이 로마 제국의 상선이 모이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오래전 신자들을 정착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서 죄수들을 인계하고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하는 백부장 율리오조차 일행들에게 일주일이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기간은 바울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동행한 누가나 아리스다고 같은 일행이 먼저 로마로 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소식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바울을 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영웅이 통과하는 개선문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헌신한 바울을 축복의 개선문 로마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제1차, 제2차, 제3차 세계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한 이 바울 사도를 백부장 경호 아래 로마로 개선문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현대의 고속도로와 같은 다양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아피오 광장은 휴게소와 같은 시장 마을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 개의 집, 세 개의 여관이란 뜻입니다. 이 지명의 유래는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마에서 아피오 광장은 69km 거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3km 거리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을 맞이하러 먼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오고 싶었던 로마에 왔지만 자신이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너무나 늦게 한참 뒤에 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모를 줄 알았는데 죄수인 나를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큰 먼 길을 왔으니까 사도 바울은 감화, 감격,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성도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에서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 만남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체움 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체움 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국동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3: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와 그림의 선교사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들은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뜰안 초대서 네, 사랑이들은 매주 월요일 2부 시간 뜰안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1부 때도 예고해 드렸죠. 오늘 초대 손님은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영순 사모님과 함께하는 오늘 뜰안 초대석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모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환영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선교사님.

0: 저희가 작년에
1: 네, 작년 여름.
0: 여름에 인사를 나누고 1년 네. 만에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먼저 우리 포항극동 방송 뜨란 가족들에게 인사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목소리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아니 근데 더 건강해 보이세요.
1: 네, 네. 주님의 은혜로.
0: 와, 더 건강해 보이, 네. 더 젊어지신 것 같으세요.
1: 네, 그래요.
0: 이 자리에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아마 또 우리 선교사님의 또 네. 선교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전영순 선교사님은 저희 포항극동 방송과 거의 가족이셨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오랫동안.
0: 네, 네. 오랫동안 또 중부기도회.
1: 네. 또 어머니 중부기도회도. 네.
0: 네. 오늘 어떻게 한국 오신 거 알고 계세요?
1: 네.
0: 얘기하셨나요?
1: 네.
0: 오늘 반갑게 들어오셔서 또 우리 전영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교하고 계신 곳이 캄보디아잖아요.
1: 네. 네.
0: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캄보디아 중에서
1: 캄보디아 중에서 네. 가장 가난한 주 중에 하나.
0: 아, 가장 네. 가난한.
1: 네, 네. 네. 프레이뱅. 그래서 심지어는 푸놈펜이 수도잖아요.
0: 네네.
1: 푸놈펜 수도에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거지들이 있어요. 막 차 타고 가는 중간중간에 자시면 막 이렇게 하는
0: 원달러 원달러죠.
1: 네네네. 네. 근데 그 거지의 한 80-90%가 프라이뱅 출신.
0: 아.
1: 그 정도로 네네. 가난한 주예요.
0: 네. 아니 그곳에 가게 된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푸놈펜 국립경영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저는 뭐 만 67세에 갔으니까 어느 세월에 언어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통역자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한인교회들 집회부터 했고 전도집회 다음에는 현지교회들 통역자랑 같이 가서 전도집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 계속 그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닌 것이 2년 반 동안 무려 12교회
0: 와, 네네.
1: 정말 바빴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교회도 전기 없는 데도 있고
0: 네네.
1: 그런 데는 제가 막 설교하고 땀이 어느 정도 흐르냐면 땀이 입으로도 들어가 옷들이 다 젖고 막.
0: 네네.
1: 그래서 끝나고 왜 여기는 선풍기도 없습니까 했더니 전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큰 길가 너머까지 전기가 있는데 그만큼을 교회까지 못 끌어오는 거예요.
0: 네네.
1: 돈이 없어. 그렇게 열악한 교회들.
0: 네.
1: 전기공사 해드리고 천장에서 물 줄줄 새는 교회.
0: 직접 전기공사를 해드리신 거예요?
1: 내가 뭐야 얼마가 뭐 줄 사는데 얼마 뭐 어쩌고 이렇게 다 해요. 또 선풍기 사는데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송금하면은 다음 주에 가보면은 다 이제 이렇게
0: 전기가 다 깔려 있고
1: 네네네.
0: 선풍기가 달려 있고
1: 네네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무 가난한 교회들이라.
0: 네네. 그렇게 살가신 지 지금 캄보디아 가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1: 네, 4년 반.
0: 4년 반.
1: 네네. 가자마자부터 사역했어요.
0: 네.
1: 뭐 배우면서 시간이 없었어. 왜? 가자마자부터 제가 많은 선교사를 알고 있으니까
0: 네.
1: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드디어 푸놈펜에 도착했다 했더니 막 그 다음날부터 연락 와.
0: 집회가 잡히고.
1: 네네네. 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한인교회들 집회, 현지교회들 집회 막 이렇게 다니다 12교회 목사님 없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설교로. 돕고 찬양으로 돕고.
0: 네네. 근데 그 목사님들 안 계시는 그 네. 교회까지 가는 거리도 꽤 멀더라고요.
1: 굉장히 멀죠. 그쵸? 산지사방이니까.
0: 몇 시간씩 네. 이제 가셔야 됐던 거.
1: 지금 건데. 가는 교회들은 보통 오고 가고 7시간 걸려요.
0: 7시간이요?
1: 네. 차 막히면은 8, 9시간. 새벽에 가서 저녁 7시 넘어서 도착해 푸놈펜에.
0: 네네. 그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신 지가 네. 4년 반이
1: 네네네.
0: 되신 거죠.
1: 네.
0: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더 건강해지신 거예요?
1: 주님의 은혜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정말로.
0: 와.
1: 제가 만으로 73이에요.
0: 만으로 73.
1: 72다.
0: 네. 와,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고
1: 네.
0: 열심히 또 선교를 하신다는 게.
1: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0: 네.
1: 교회들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 거기는 중간층은 다 돈 벌러 갔어. 어린아이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만 70이다.
0: 네.
1: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 손들어봐라. 뭐 한두 명밖에 없어. 그죠?
0: 네, 네.
1: 그럼 다 일어나서

0: 같이 찬양합시다. 이래고 다 같이 막.
1: 네.
0: 어르신들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율동하는 거야.
1: 그렇게 또 어린이들도 잘 케어하시고 네. 또 무엇보다 또 좀 경제적으로 건강

0: 어른들이 극빈자 카드가 있으면은 싸요. 어? 그런데 극빈자 카드도 없어. 정말 극빈자인데. 왜냐면 이 극빈자 카드를 이장님한테 나눠주잖아요. 동네 이장. 그럼 이장님이 어차피 다 가난하니까 주로 자기 친척주를 줘요.
1: 아, 아닌 지인들에게만?
0: 아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데려와서 수술하는 이 사람도 다 극빈자 카드도 없어. 그러면 어른들은 돈 내야 돼. 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병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옷부터 시작해서 뭐 깔개 그 수술하고 나와서도 병원에서 음식 안 나와요. 각자 알아서 먹어야 돼. 네. 이게 3끼를 다 제가 공급해야 돼요. 어휴. 3주 있으면 3주. 열흘 있으면 열흘.
1: 그 아마 물질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0: 그렇죠. 재정도 많이 들어가죠.
1: 어떻게 그렇게 마련을 해 주실 수 있나요?
0: 주님이 공급해 주시죠. 나는 무조건 도와. 네. 그러면 뒤는 주님이 책임지셔요.
1: 아니, 그런 기도 제목 사실을 이렇게 또 개인마다 네. 보내주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또 이제 같이 기도하시다 감동이 네네네. 되시는 분들이 네. 또 이게 물질을 흘러 보내주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계시죠. 네. 네.
0: 제가 그 어마어마한 수술비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4년 반 동안 수도 없어요.
1: 근데 그런 사역들을 또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중보 기도자.
0: 그렇죠.
1: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예. 계셔서.
0: 제가 가능하네요. 여기 있을 때도 어머니 중보 기도회를 오랫동안 인도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거듭나서부터 지금 41년 5개월째인데 처음부터 제가 선교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1: 네.
0: 35년 인도하고 제가 캄보디아 간 거거든요. 그냥 중보 기도자가 많아 저는.
1: 네.
0: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게 최고야 최고.
1: 맞습니다.
0: 네, 정말로. 네.
1: 우리 전영순 산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힘으로.
0: 네, 네. 그 힘으로 제가 살아 있어요.
1: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책을 내셨어요.
0: 네, 네.
1: 그죠.
0: 네.
1: 그 책을 저희 뜰 안에서도 몇 번씩 이제 네. 사역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책이죠?
0: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1: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0: 네.
1: 근데 그 책이 지난주에 택배로 왔더라고요.
0: 네, 네. 선물로 드리려고.
1: 와,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책이 네. 그 인쇄된 지가 보니까
0: 오래됐어요.
1: 꽤 오래됐더라고요.
0: 네. 10년 넘었죠. 지금 21세.
1: 그러네, 21세가 네. 됐더라고요. 네. 벌써. 네. 와. 아니 그만큼 이 책을 읽으시고 은혜 네. 받으시고
0: 그런 분들이 많아요.
1: 많죠. 네. 네. 혹시 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우리 전영순 선교사님의 이 책을 보시면은 정말 전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0: 전체가 다 그건 전도에
1: 전도죠.
0: 관한
1: 전도죠. 네. 받기를 원하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책 신청합니다.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하나 오이버님께서 우리 전영순 선교사님 영육간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하고요.
0: 이런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아있어요. 네. 만 72세인데.
1: 아니, 육안의 파리버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요. 반갑게도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다 네. 보면은 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시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전영수 선교사님 그럼 나이가 가장 많으신가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0: 아니요,
1: 어떤
0: 더 계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80세 라서 제가요 그 팔순잔치 해드렸어. 하도 감사해서.
1: 네.
0: 우리 목표가 85세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분한테 85세까지 먼저 해주세요 그랬어.
1: 와.
0: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교사님들은 아 우리도 70대 저렇게 뛰어야 된다.
1: 롤모델이 되셨네요.
0: 네,
1: 지금.
0: 네.
1: 네. 근데 우리 85세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진짜 하나님 건강 허락하시는 한.
0: 예,
1: 네.
0: 예.
1: 2875번님께서요. 책 신청합니다.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0: 네.
1: 네, 저희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근데 전도가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는 딴 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운전도 못하고 뭐 언어 재주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막 싱가폴도 8년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1: 네네.
0: 전도에 관해서는 그냥 올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1: 전도를 네. 하면은 진짜 사실은 제가 곁에서 많이 봤잖아요.
0: 네, 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 닮은 선교사님이시다. 정말 자기에게 투자하기보다는 모든 걸 남들을 위해서 그쵸. 다 나누고 네. 베푸시고.
0: 저를 위해서는 거의 투자하는 게 없어요. 정말 저는 관심도 없고
1: 네.
0: 옷에도 관심 없고
1: 네.
0: 그냥 누가 주머니 있고

0: 안 그럼 말고 막 이런 거예요. 신발도 운동 하나면 되고.
1: 네네.
0: 그리고 모든 것을 선교 전도에 그냥 다 쓰는 거예요.
1: 아, 그냥 들어 후원금 모든 거는 그냥 네. 다 흘려보내시네요.
0: 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
1: 네.
0: 그러면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저분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한 아버지 안에 형제자매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은 당연히 나눴어야죠.
1: 지금 5797번님께서도요. 주소 네. 주셨고요.
0: 네.
1: 김은경님. 네, 네. 책 받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2667번님도 책 받고 싶습니다. 저도 선교사님께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4309번님 그리고 8815번님도 네 선교사님 책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네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책을 다 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소와 이름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캄보디아에선 예. 이렇게 네. 좀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 교회를
0: 네네,
1: 찾아가서
0: 네.
1: 예배를 드리시고
0: 네네.
1: 네.
0: 그리고 찬양도 어린 시골 가면은 다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1: 네.
0: 중간층은 다 젊은 부부는 이게 그 애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다 돈 벌러 도시로 가요. 그래서 시골은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그 고아 3명 전도로 간 그곳이 지금 100명에서 120명 아이들이 보여요.
1: 120명이요?
0: 네네. 3명.
1: 3명을 전도했는데
0: 네, 고아 때문에 찾아갔는데
1: 이 친구들이 친구들 데리고 온 거예요?
0: 그냥 거기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어린이 찬송하면은 빈민촌이가 여기저기서 애들이 그냥 막 나와요.
1: 찬양 소리를 듣고.
0: 네네네. 우리가 찬양을 크게 틀어놓거든요.
1: 네. 어머, 안 보이던 애들이 갑자기
0: 그렇죠,
1: 막.
0: 그렇죠. 그래서 막 금방 1개월 만에 20명, 그 다음에 뭐 30명, 40명 하더니 지금은 딱 만, 지금 딱 만 2년 됐어요. 근데 애들이 100명 이상, 어른들 한 명도 믿는 사람, 아이들도 그랬지, 한 명도 믿는 사람 없었는데, 어른이 지금 그 한 40에서 45명이 매주 나와요. 제가 암송, 시키는 게 특기잖아요.
1: 네네.
0: 어린애들이 막 암송 잘했는데 어른들은 옆에 좁으니까 이렇게 구석에 있었거든요. 의자에. 근데 지금 어른도 암송해요.
1: 와. 같이 암송을
0: 네네네.
1: 하고. 와.
0: 암송 오면 제가 라면 한 개씩 상으로 줘. 자그만 베트남산 라면. 네, 우리 한국 같이 그런 거 비싸서 다 못해요.
1: 네네. 근데 사실 성교사님이 네. 사실 언어적인 부분 사실 어렵잖아요.
0: 네.
1: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0: 그러니까 통역자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통역을 정말 거의 베스트로 잘하는 그런 자매를 주셨고,
1: 네.
0: 그 자매가 임신하고 애기 낳고 이제 회사 다니라고 못하게 되니까 두 번째 그 지금 한동대 잠깐 유학원 1학년으로 이번에 3월에 입학했어요.
1: 네네.
0: 그 자매가 몇 달 하다가 그 자매 한동대 가니까 정말 또 통역 잘하는 형제님을.
1: 청년을.
0: 9년간 한국말 했으니까. 크리스찬이고 그냥 그 성경 언어를 잘 하죠.
1: 네,
0: 통역을.
1: 그러게 또 만나게 해주셨네요.
0: 네, 기가 막히게 예비해놨어요. 때에 맞게.
1: 와. 우리 9099번님께서 선교사님 오랜만에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늘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도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네. 하셨어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주소 보내주시고요. 우리 2875번님, 와, 우리 선교사님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0: 아니에요.
1: 보내주셨습니다. 0758번님은 새싹 보내신대요. 저도 책을 받고 싶어요. 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주소와 이름을 꼭 남겨주시면은 우리 전영순 선교사님의 책을, 저희가 전도와 관련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나오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지금?
0: 지금 3주, 이번 주 여기하고 부산 극동방송, 그 다음에 이제 경산 집회,
1: 네네.
0: 허구는 짐 싸갖고 토요일에 올라가서 마지막 분당에서 집회하고 월요일에 출국해요.
1: 다음
0: 딱
1: 주.
0: 딱 30일.
1: 딱 30, 한 달이네요.
0: 네.
1: 네.
0: 건강검진 겸 나와요. 1년에 한 번.
1: 네네.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0: 네네네.
1: 감사합니다. 네. 네.
0: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1: 네네. 진짜 건강한 소식을
0: 네네.
1: 듣고
0: 네네.
1: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네네. 또 가벼우실까요?
0: 예.
1: 그렇죠. 사실 선교사님 중에서는 하고 싶어도 건강이 어려움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 있죠.
0: 아파서 철수한 분 몇 분 됐어요. 막 유방암 심해서 수술하시고 지금 조금 안식을 가지는 분 여러분들.
1: 네네. 아 그러면 거기 식사 현지 또 네.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0: 네네.
1: 식사는 괜찮으세요?
0: 네 괜찮아요. 한국 음식점도 있고
1: 네.
0: 그냥 우리 남편은 현지 음식을 너무 잘 먹고.

0: 네.
1: 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유, 저 체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또
1: 네.
0: 세팅을
1: 네.
0: 해주셨네요.
1: 제가 못하는 부분을 다 우리 남편이에요.
0: 네네. 그렇게 4년 반 지금까지
1: 네.
0: 열심히 또 캄보디아에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1: 네.
0: 가장 극빈촌, 어떻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면서 성경 암송을 하고,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또 복음이 들어가는
1: 변화되죠.
0: 거잖아요.
1: 제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경의 주요 구절을 암송시키거든요.
0: 네.
1: 근데 할머니가 아팠어. 아팠더니 얘가 그렇게 한 거야. 그 할머니가 나섰어. 그래서 할머니까지 교회 와. 뭐
0: 네.
1: 재미나요.
0: 아니, 또그 할머니를 통해서 또몇 분이 더 몇십 명이
1: 그렇죠, 그렇죠.
0: 오셨다면서요? 어.
1: 동네 그냥 다닥 빈민촌이라 다닥다닥 살아요. 그냥 금방 소문 나요.
0: 네. 그래서 참 100여 명, 90명 이상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0767번님께서도 네, 선교사님 강건하세요라고요 보내주셨고요. 우리 5152번님 손지원님께서 네, 주소 잘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뜰한 초대석 시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영순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어떤 곳인가요?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선교사님?
1: 4월이 최고 더워요. 42도.
0: 네,
1: 거의 매일
0: 42도.
1: 42도. 예.
0: 네.
1: 제가 그냥 수건을, 손수건을 몇 개씩 갖고 다녀야 돼. 땀이 막 빗물처럼 흘러요, 빗물처럼.
0: 네.
1: 그리고, 참, 가난한 나라죠. 프놈펜은 좀 그래도 도시라고 해도
0: 네.
1: 시골은 참 형편없이 가난해요.
0: 사실 거기에서 학교도 없지 않나요?
1: 학교가 있긴 있는데,
0: 네.
1: 심지어 중학교도 영어 선생이 부족해서 그저 영어 잘하는 사람이 프놈펜에 살면서 돈 벌라고지 그 시골에 가겠어. 그러니까 중3 돼야 영어를 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크마의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잘못 써요.
0: 네.
1: 중1짜리도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크마의를 글씨 쓰는 반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영어를 가르쳐요.
0: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1: 그렇죠.
0: 하시네요.
1: 우리 남편이 평생 교수했으니까 이대로
0: 네.
1: 놔둘 수는 없다 해갖고.
0: 한동대학교.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좀 단기 선교라든가 여름에 우리 한국에서 들어오는 뭐 한동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선교팀들이 좀 있나요?
1: 아, 저희는 아직 초반이라 없고, 또,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그죠?
0: 네네.
1: 그래서 단기 선교는 아직은,
0: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
1: 그리고,
0: 네네.
1: 실제 환경보다 그 나쁜 뉴스가 많이 나갔잖아요.
0: 네,
1: 캄보디아.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보이스 피싱이니, 무슨,
0: 네.
1: 범죄 단지니, 막 이런 게 뉴스에 나가갖고, 거의 작년에, 오던 저기 뭐야, 단기 선교도 거의, 네네,
0: 끊겼군요.
1: 그랬죠.
0: 와.
1: 올해부터는 조금 올 거예요,
0: 네.
1: 아마.
0: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아, 근데 사실 안전도 굉장히
1: 그렇죠.
0: 중요하거든요. 네. 날마다 기도하실 것
1: 저희도 보이스
0: 같아요.
1: 피싱 하는 분들 때문에 이사 갔어요.
0: 아,
1: 네,
0: 그래요.
1: 동역자가, 딴 데로, 가야 된다 해갖고, 저희도
0: 네네.
1: 이사 갔어요.
0: 그러시군요.
1: 우리 아래층이 그냥 보이스 피싱 오는 사람들이 막 젊은 이들이 진짜로 문신을 목 끝까지 하고 발목 끝까지, 이 팔목까지, 발목까지 한 그런 막 젊은이들이 그 컴퓨터 수십 대 놓고 나중에 보니까 보이스 피싱 하는 거야.
0: 와, 직접 보셨네요.
1: 네. 그래갖고서 엘리베이터 만나면 너무 무서워. 그래갖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기도하고는 저희가 이사했죠.
0: 잘하셨습니다. 네.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시는 선교사님,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셨습니다. 우리 9740번님도 귀하신 선교사님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 감동입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1: 감사합니다.
0: 네, 책 받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주소 보내주세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선교를 하는 동안 물론 매일매일이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았던 뭐 사역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저희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가 엄마가 아빠가 그 멧돼지 먹고 죽은 사건이 세례받고 2년 전에 세례받고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래서
0: 네네.
1: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니까 제가 이세명

0: 걸 어떻게서든지 찾아야 된다. 몬돌길이가 강원도 산골 같은 곳이에요. 네네. 프놈펜에서 차로 7시간 걸려. 근데 5주 기도해서 찾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9개 지역을 순회 설교하는 브레이빙 할머니가 데려간 거야. 외할머니가. 그래서 찾아갖고 전도해서 그게 지금 막 아이들 100명 넘고 어르신들이 40명 넘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명의 강 1교회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났더니 또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그 500여 가구 있는데 크리스탄 하나도 없다. 교회도 하나도 없다. 거기도 개척해달라. 네. 이래갖고 거기는 작년 2월 말 주일부터 개척했어요. 근데 3주째 어떤 아이가 팔이 부러져서 온 거야. 네.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수술시켜서 퇴원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같이 병원에 왔었는데 할머니가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 그래서 20명, 30명, 3주 모였는데 그것이 막 90명이 된 거예요. 네. 그 할머니가 내 대신 전도해 준 거야. 그렇죠?
1: 그러네요. 그래서, 나팔이 되어주셨네.
0: 네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섬기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전도가 길이 열리게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1: 네네. 네. 그렇게 한 영혼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셨어요.
0: 그렇죠. 저는 원래 그게 특기예요. 정말 큰 이게 아니고 여기서도 1대1로도 많이 했듯이 또 뭐 정신과니 아픈 분들은 1대1로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정신질환자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을 한 명 한 명 제가 섬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환자가 시골에서 오면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야. 이 짠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1: 그러니까 감동을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열흘간을 정말 열심히 내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섬겼어요. 그랬더니 가서 막 금요일날 태어나갖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갖고 주일날 90명이 모였어. 90명이. 와 진짜 눈물이 났어요.
1: 진짜 개척이 됐네요. 네. 교회가.
0: 그래서 두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1: 생명의 강 1교회.
0: 네. 생명의 강 2교회. 2교회. 이렇게 두 개.
1: 두 교회.
0: 제가 여기 와서도 한 명이 그 오토바이 사고로 두 번째 오토바이 사고로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탁 쳤대요. 그래갖고 중1 14살인데 뇌를 다친 거예요. 네. 그래갖고 푸른팽 병원에 가니까 푸른팽에서 못한다. 저기 봐야 그 베트남으로 가야 돼. 베트남이 우리보다 의술이 더 나아요. 더 난 게 태국인데 지금 태국 갖고는 전쟁 끝나고 지금 막 왼수라서 안 돼. 딱 길이 막혔어. 그래서 베트남 가야 된다 해서 어떻게 제가 무조건 기도하면서 헌금을 보낸 거예요.
1: 수술비랑.
0: 네. 그렇죠. 네. 그래야 되죠. 뇌를 다쳐서 지금 깨나지도 못했는데. 근데 베트남 가기 전에 그 푸나펜 병원에 있어. 그 다음날 한 이틀, 3일 후에 깨나긴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을 기억 못해. 엄마, 아버지, 아무도 할머니도 기억 못해. 그래갖고 통역자가 내가 막 통짜 보냈죠. 가서 빨리 내 대신 신방해라. 막. 그리고 막 그 먹을 것도 사갖고 막 거기 먹을 것도 안 나오니까 병원에서. 그 엄마, 아버지 다 있죠. 할머니까지 왔죠. 다 막 내 사람 먹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막 사람들한테 다 기도 부탁했어. 엄마 아버지도 못 알아본다. 이 아이 깨나야 된다. 암송 잘하던 아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도해 줘갖고 그 다음 날 엄마 아버지를 알아봐. 그 다음에 통역자도 알아봐. 그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갖고 베트남까지 가지 않고 그냥 잘 회복돼서 퇴원했어요. 지금은 다시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 뇌에서 감사하네요. 피 흘려갖고 했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기적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제가 여기서 갈 수도 없고 다시 GPS 다 잡혀있고 어떻게 하겠어요.
1: 근데 마음을 굉장히 초조하셨을 것 같아요.
0: 말도 못해요. 제가 막 제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1: 아니 그렇게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기도 제목을 부탁하잖아요. 그 문자 보내는 그 시간이, 에너지 시간이
0: 한 3시간 정도? 굉장해요.
1: 아니 근데 문자 보내는 속도는 좀 빠르신가 어떠세요?
0: 그 다음에 답도 보내야 되니까 깨났으면 깨났다고 도로 또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보내야 되잖아요.
1: 아니 사실 그렇게 계속 3시간씩 문자 핸드폰을 보낸다는 거는 눈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손이 막 오른손이 마비 올라 그래. 그럴 정도로 제가 막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1: 우리 선교사님의 그 뭐라 그래 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느껴집니다. 네. 진짜. 네.
0: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13시간 막 걸리는 그런 데서 환자를 보내요.
1: 네.
0: 이런 환자가 있는 병원

0: 번만 가보고 싶은데 보내도 되겠습니까? 보내라고 해요, 제가. 네. 저는 그 제가 사역하는 거나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거나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성도 아니어도 다 섬겨요.
1: 네네.
0: 그리고 신방 가고 막 신방 가서 복음 전하고 병비 도와주고
1: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영도 살리지만 또 물질적으로도 네. 필요한 그렇죠, 분을 도와줘. 도와주고
0: 아니 평생에 한 번이라도 푸른평 가서 수술해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요.
1: 네. 우리 6859번님께서요. 선교사님의 네. 건강 허락하시고 또 전도를 네.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네. 참 닮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도 책 받을 수 있는 행운이 올까요? 라고 네. 하셨는데 드립니다. 네. 네. 6859번님도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뜰한 초대석 시간에서는요. 캄보디아에서 또 선교하고 계신 우리 전영순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도에 관련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네. 또 책으로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오늘 뜰한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또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 사역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당분간은 계속 제가 지금 개척한 두 교회가 네. 지금 전혀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뿌리면서 하잖아요. 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 또 어르신들도 네. 암송을 막 어르신들까지 하니까 잘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도록 그리고 제가 이미 나이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그죠? 제가 나이 많아서 캄보디아를 떠나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기적처럼 제 통역자를 지금 1월부터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캄보디아 말이 길어요. 네. 원래 불교 용어인데 기독교 용어가 없다가 그 언어가 조합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한국말로 하면은 두 번 해야 끝나고 사도신경은 세 번 해야 이 언어로 끝나요. 끝나고.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 그 긴 언어를 이 통역자를 제가 제자 훈련시키면서 다 말씀 암송시켜요. 그러니까 통역도 더 성경적으로 하고 그죠?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해야 된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30에 깨져가지고 한 3년간 거의 1000구절을 외웠거든요. 네.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좋고 마음의 색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암송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전도하는데 힘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형제를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네. 일주일에 2시간 반씩 요새 암송까지 오니까 3시간 걸려.
1: 아 청년인 거죠?
0: 네 청년이죠. 27살 청년. 얼마나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또 그렇게 또 만남을 주셨네요. 네.
0: 그리고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그 대학 3년 다니다가 한국 성적이 안 나와서 이게 다시 캄보디아로 온 거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고3 그 금화에 시험도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졸 졸업장도 없고 캄보디아식으로 대졸도 없어요.
1: 네.
0: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를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 인 캄보디아가 있어. 이 그 동남아 그 현지인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3월 말부터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기적처럼. 그래서 구약 개론 지금 신학 개론 조직 신학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1: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0: 신학교에서
1: 환경이 정신으로. 열렸네요.
0: 네, 그래서 부산대학 3년 다닌 것도 계산을 해줘갖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 빼놓고는 학점 인정해줘갖고 5학점씩 3턴만 하면 돼요. 그거를 3개월마다 1년 안에 할 수 있어.
1: 네.
0: 그 한 과목은 현장 실습이야. 그건 나랑 뭐 신방 늘 다니지. 뭐 내교에 막 설교했지. 네, 그러니까 네. 다 되죠. 그래서 네가 목시만 하면 되니까.
1: 네.
0: 그래서 12월까지 마치고는 내년 1월부터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는 뭐냐면은 MDB 과정이야. 그 3년 하면은 저기 할 수 있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
1: 네.
0: 그 시골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 한 명도 없어요.
1: 네.
0: 근데 이 형제를 가르쳐서 목사를 만들 수 있다니까.
1: 그 말씀하시는데 네. 눈빛이 지금.
0: 네, 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막 눈물이 흘렀어요.
1: 네, 네.
0: 이 형제를 어떻게 하면 키워줄까 했는데

0: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 다 동원해서
1: 네. 그렇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0: 그 학비도 못 내죠. 극빈자인데 제가 다 하는 거죠.
1: 와.
0: 신학교 학비라 비싸지도 않아요.
1: 우리 4012번님께서도요. 선교사님 책 저도 받고 싶네요. 라고 네. 하셨는데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와, 영주에서도 이렇게 방송 네. 듣고 계시네요.
0: 그러네요.
1: 우리 영주에 계시는 이봉민님
0: 네.
1: 운전 중이라서 지금 짧게 문자 보냅니다. 라고 네. 하셨는데 아마 잠깐 주차하시고
0: 네, 네. 네,
1: 주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봉민님께도요. 저희가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또 세우실 만한 그러한 또 사역자를 세우는 일
0: 네.
1: 거기에도 열심히 또 사역하고 네. 계시는데 네. 이 시간 또 우리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요청이 있잖아요.
0: 네.
1: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가요?
0: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3살부터 시작해서 중1까지예요.
1: 네.
0: 양쪽 교회 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잘 자라서 여기서 일꾼이 나와야 돼.
1: 네.
0: 여기서 신학도 하는 어린이가 나와야 돼.
1: 네, 네.
0: 그래서 전도사까지 만들어내야 돼. 그죠? 그래야 우리가 캄보디아를 85세에 떠난다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1: 네, 네.
0: 그리고 우리 지금 제자 훈련 시키는 이 형제가 현지인이니까 이제는 성경부로 제자 훈련. 제가 지금 한국말로 제자 훈련을 20주 코스를 가리키는 거를 이 형제가 그 성도들에게 할 수 있어요.
1: 네네.
0: 네.
1: 그러네요. 이제는.
0: 그래서 이 형제가 좋은 선한 목자 같은 정말 성품도 좋아요. 그래서 가난도 겪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 형제가 목사님이 첫 번째 목사님이 되는 거고
1: 네,
0: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1: 전도사가 5년 되고
0: 예예예 예, 예. 네. 전도사하고 뭐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얼마든지 푸놈펜에 데려와서 우리가 공부시킨다고 했어.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개념이 없어.
1: 네.
0: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그 어려운 크메르 루즈 그거 겪었던 세대잖아요.
1: 네네.
0: 자기들 시골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배운 사람 다 죽였을 때.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공부 뭐 못해도 관심도 없고 뭐 중학교 안 가도 관심도 없어. 근데 우리는 막 니들 공부해야 된다. 캄보디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그리스도인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서 프놈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얼마든지 공부 가르치겠다 있어.
1: 네네. 최근에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네. 제가 선교사님께
0: 네.
1: 그 한동대학교 그 식당에서
0: 네네. 우리 한동대학으로 유학원 그 캄보디아 형제자매들
1: 그러니까요. 네. 되게 똘똘해 보이더라고요.
0: 네네. 똑똑해서 온 거죠. 그리고 잠시 통역했던 자매도 왔어요.
1: 네네.
0: 그래서 밥 사주러 한동네 들어가서.
1: 아, 그렇게 또 잘 또 양육하고 계시고
0: 네네.
1: 잘 육성을 해서
0: 예.
1: 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0: 그렇죠.
1: 쓰임 받기를.
0: 우리가 계속 네. 거기에 못 있잖아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1: 네네.
0: 그러니까 뭐 85세까지 한다 해도 뭐 지금 뭐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
1: 네네.
0: 일꾼을. 사도 바울이 한 거 그잖아. 복음 뿌리고 양육한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돼.
1: 지금 3살 된 아이가 이제 11년 네. 뒤면 중학교.
0: 그렇죠. 그렇죠.
1: 일이 되잖아요.
0: 네네.
1: 그 아이들을 볼 수는 있네요.
0: 그렇죠.
1: 네. 아,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이 3살 아이가 중학교
0: 네네.
1: 1학년이 됐을
0: 네네.
1: 때 어떻게 많이 또 달라졌을지.
0: 지금 암송을 제가 엄청 시키기 때문에 막 줄줄줄줄 암송해요.
1: 네.
0: 어린이들이.
1: 아, 진짜.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0: 네.
1: 우리 아이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0: 네. 네.
1: 7623번님 일하던 중에 잠시 들으면서 네. 선교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0: 네.
1: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책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책 보내드릴 테니까
0: 네.
1: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208번님도 책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까 영주에 계시는 분은 두벌교회를 섬기시나 봐요.
0: 네.
1: 교회로 보내주셨네요.
0: 네. 네.
1: 7.24 공무원님도 멋진 사역 늘 응원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책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주소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네, 선교사님.
1: 끝으로 우리 뜰한 가족들에게 네. 마지막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0: 네.
1: 주시죠.
0: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1: 아멘.
0: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예수님이 명

0: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히 우리가 어떻게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극동
1: 아멘.
0: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한테 돌아와야 되잖아요.
1: 아멘, 아멘.
0: 지금 현재도
1: 맞습니다.
0: 잘 돌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1: 네.
0: 더욱더 그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네.
1: 아멘. 은혜 간증이었습니다라고 6581번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우리
0: 감사합니다.
1: 선교사님이 6월
0: 네.
1: 16일 날 들어가신다고 하셨나요? 다음 주?
0: 15일
1: 아,
0: 날.
1: 6월 15일 날.
0: 14일까지
1: 아.
0: 집회하고.
1: 딱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0: 네.
1: 월요일날 이제 캄보디아 다시 들어가시는데
0: 네.
1: 안전하게 잘 들어가실 수
0: 예.
1: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4011번님도 선교사님의 목소리 속에 반짝이는 눈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저는
0: 감사합니다.
1: 봤습니다. 네.
0: 네.
1: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라고요. 인사 나눠 주셨습니다. 오늘 책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다 드릴 테니까요. 주소와 이름 다시 한번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뜰한 초대석 시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전영순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0: 네,
1: 감사하고요. 저희도 생각날
0: 감사합니다.
1: 때나 계속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0: 네.
1: 기도하도록
0: 예,
1: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사랑의 뜰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에게까지, 즉 머리신 그리스도까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머리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머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게 되듯이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연습을 해야 하는데, 첫째는 사랑의 연습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짓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를 위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을 하거나 남을 돕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훈련을 통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 부족과 연약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가 견고하게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 은사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응승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으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따라 서로가 신뢰와 사랑으로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미숙하지만 우리가 신뢰와 사랑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혼자 완전해지려면 영적 탈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가 부족한 대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야말로 위대한 변화이며 근본적인 변화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체험하게 되는 것은 각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된 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있어 허망하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것이 그 중심에 곧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기능이 죽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허망하다는 것은 껍데기는 있으나 그 껍데기 안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없어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고급스럽게 보인다 하더라도 엉터리는 겉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그 중심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비어져 있는 엉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그들만 그러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즉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생활 환경이나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유해지거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이 다 순탄하게 해결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반드시 채워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겉으로 아무리 잘 살고 멋이 있어 보여도 실상은 엉터리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인생을 사는 목표가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사다리를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재촉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 올라가고 또더 올라갔지만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그가 내린 결론이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었는데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있는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막의 신기루인데 멀리서 보면 분명히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으나 막상 그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항무지인데 멀리서 보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으나 실상은 버려진 땅과 같이 황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가는 그 방향대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사랑을 찾아 몸부림을 치듯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결국 인생길 끝에는 모든 것이 다 비어 있는 허무한 곳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론적으로

0: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삶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차게 되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의 허물을 대신하여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된 것이며 이제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를 알며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이전에는 부질없이 내 욕심을 채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세상을 허비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사자가 강아지 무리에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자가 강아지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자 후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들은 바들바들 떨며 숨기에 바빴죠. 그런데 새끼 사자는 사자 후를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무엇인가 용소 숨치는 것을 느꼈고 두 다리에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끼 사자는 그 사자 후가 들리는 곳을 향해 주어진 담장을 뛰어넘었죠.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활한 초원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의 사자 후를 듣고 반응할 때 절망이 희망이 되고 낙심은 용기가 되고 미움은 사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자후를 듣고 반응하시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네, 방송가족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목사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담대한 복음 선포, 필요한 재정의 채우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수많은 아버지 세계 여러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으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하여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을 감당할 때에 또 주변에 많은 현지인 동역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제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 재정이 부족하여 아버지는 그 사역 사명이 또 그 사역이 아버지는 멈추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이 뜻이 아버지 하나님 선도와 또 아버지의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도하는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는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훈련생들과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파송하는 교회와 교단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목사님의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입니다. 813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은혜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PD님, 청취하시는 분들 평안하셨어요?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 있어 감사드리며 부족한 여종이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기를 중보해 주십시오. 여종의 오랜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교회라도 좋으니 평일에 찬양을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구 같은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들인 것 네, 같아요.
0: 찬양의 은사도 있으신 네. 것 같고요.
1: 네.
0: 예, 평일에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예, 기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135번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잘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도록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엄마가 수요일날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가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검사 잘 받으시고 숨찬 것과 복수차고 몸이 붓는 원인을 잘 발견하고 수술 안 받으시고 약물치료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를 위한 간절한 따님의 기도였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 가정의 엄마의

0: 예, 검사하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목사님
1: 아마 연세가
0: 주십시오.
1: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몸이 많이 틀어져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87님의 기도를

0: 응이었고 또 숨차고 복수차고 몸이 붓는 원인을 발견하고 또 수술을 안 받으시고 약물치료로 나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약물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의사들의 수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틀어짐에서 나오는 질병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척추와 또 아버지 늑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최고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289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최아린, 최혜린, 학교에서나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는 쌍둥이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화목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늘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0: 자라나면서 믿음으로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 네.
0: 예, 귀한 기도인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아린, 최혜린 주님의 앞에 귀한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쌍둥이가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믿음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삶으로 인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회복 화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또 이 쌍둥이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최아린, 최혜린 귀한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입술로 또 앞으로 그런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미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0: 아멘.
1: 예, 이어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8118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어머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머님, 심정보님 연세 많으신데 아직 예수님께 온전히 만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실 수 있도록 새 영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는 치맥기가 약간 있으신데 주님께서 뇌를 지켜주시고 우울하지 않으시고 분노 조절 잘 하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강한 성령님 임하셔서 난청 치료되고 기도의 영 임하셔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축복의 어머님 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도 제목이 세 가지나 되지만 사실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강건하게 사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정보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연세 많으신데 천국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자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님이 천국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당연히 건강

0: 재앙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치매를 주님 막아주시고 뇌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거나 분노가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귀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난청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난청을 가져왔던 모든 원인들까지 주님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드리며 어머니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 가정 모두가 아버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로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1372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50대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당뇨로 인한 동맥경화 초기 단계라고 하십니다. 운동과 식단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당뇨로 인한 어떠한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0: 예. 네. 50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검진 통하여 당뇨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맥경화 초기 단계라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운동과 식단도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부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력한 아버지 치유행을 부어주셔서 깨끗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당뇨가 속히 잡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혈액순환과 아버지는 모든 신경의 아버지 순환과 모든 것들을 주님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합병증을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귀한 효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의 건강으로 인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낳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967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고3 아들 학업에 집중하고 고1 딸 사춘기 진행형인 것 같아요. 두 아이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네.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고3과 고1이네요. 네. 네. 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9676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3 아들 학업을 위하여 고1 딸 또 사춘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감정적인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부모의 마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교 시절에는 학교로 인하여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다윗과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그 아버지 부모의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아들 학업 잘 감당하여 아버지는 진학 문제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잘

0: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춘기 진행형인 고1 딸의 그 감정도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찬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울타리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그 가정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제목은 756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이 친구 엄마가 항암치료 예후가 좋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심을 깨닫고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항암치료가 있습니다. 항암주사를 맞은 후 그의 딸은 통증이 거의 없도록 우리 주님이 그 몸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암치료를 끝까지 잘 받고 아픈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져서 수술할 필요 없이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집에 평안히 기쁘게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예후가 좋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항암치료가 있는데 그 항암치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1: 예, 함께하실
0: 위해서.
1: 줄로 믿습니다.
0: 네.
1: 예,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니까 예, 치료하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566님 귀한 이웃을 위한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그 입술에서 기도가 울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이의 친구 엄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암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남은 항암치료까지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고통 없이 잘 받으며 아버지는 끝까지 받고 그리고 정말 깨끗해져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는 개인으로는 또 건강해진 모습으로 집에 편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는 엄마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주시고 그 가정의 사정을 잘 하시오니 이 항암치료를 잘 받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시고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 7566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건강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되찾아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중보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이어서 9507번님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내일 저희 딸이 서울병원에서 갑상선 치료를 받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 후 역전 전도에도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고 기도 제목을 두 가지 올려주신 것 같아요. 딸을 위한 기도 제목과 또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1: 맞습니다. 예. 네. 귀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507님 하나님 딸이 내일 병원에서 갑상선 진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진료를 받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일 진료를 받았을 때

0: 깨끗해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보다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딸을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내일도 새벽기도 위에 역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9507님의 딸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갑상선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소식 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266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은 교회에 나오는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후반이고요. 술을 마시고 있으며 가끔씩은 술을 마신 채로 교회에 나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의 말을 하고 나면서 이를 보는 사무원 권사님이든 친구인 저를 보고서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분들도 있으나 이젠 지쳤나 봅니다.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믿음이 자리 잡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예, 아직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계시고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667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초등학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0대 후반이고 교회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 아직 술을 마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을 지켜봐왔던 형제분들도 또 지쳤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귀한 분은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왜 술을 마시고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는 술을 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친구분과 2667번님에게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8755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를 통해 은혜의 다리가 되어주어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져서인지 직장에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저의 직장 동료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예,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죠. 성령의 힘으로 예. 일어설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0: 어떤 걸 마시고 먹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8755번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중에 있는데 이제 날씨도 그렇고 아버지 또 직장에서 많은 일도 그렇고 뭐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지칠 때가 많아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기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육신의 컨디션과 마음의 또 용기와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까지

0: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755번님 뿐만 아니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 함께 아버지의 힘을 내고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8755번님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음화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힘을 내고 예수 안에서 기쁘고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은 더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049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아이가 조울증으로 감정기복이 심합니다. 약 잘 챙겨 먹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중보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딸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0: 목사님. 진짜 힘듭니다. 네. 조울증은 예 조금만 놓치게 되면 또 큰일까지 치를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0493님 딸의 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딸을 위한 걱정 때문에 또 딸을 챙기면서 본인이 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약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지만 또 약으로도 잘 되지 않아서 주님께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따님의 아버지는 조울증을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아멘. 모든 마음의 질병, 모든 정신적인 질병,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상한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모든 신경세포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조울증이 남고 낫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깨끗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딸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0493번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어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853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을 이어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6월 14일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와 새 생명 축제에 VIP 전도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이정님 사모님 찬양 간증 집회가 있는데 온 교회가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함께 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입니다. 아. 그래서 네. 어제 토요일에 교회 전체 바닥 왁싱하면서 청소했습니다. 전교인이 모여서. 네. 예. 우리 이 모임을 위해서 또 전도 집회 VIP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오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귀한 또 강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라고 하셨죠?
1: 네. 예.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537님 우리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특별히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벌써 설립 4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배와 더불어 새 생명 축제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도 대상자 VIP로 여기며 섬기며 지금까지 잘 준비하고 함께 가고자 초청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보라고 전도했던 것처럼 와보라 했을 때 다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 찾아 나왔을 때 우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오후 예배 때 이정님 사모님 또 찬양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초청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거룩하고 영광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함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6월 14일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0: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구룡포 삼정교회 최병태 목사님, 진행의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유퀴즈 온 더블럭 등 다양한 방송에서 은혜를 나눈 가수 유열 씨의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새소방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제일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제와 안보, 다음 세대와 가정, 교회와 교육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2026년 6월 8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탁구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엑시옴 2026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지난 5일 전 세계 85개국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탁구 선수권 대회에 목회자들과 선교회들이 연합해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원극동방송 허영은 PD가 보도합니다.
1: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하는 1등급 대회인 강릉 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는 만 40세 이상 전 세계 탁구마니아들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대회입니다. 이번 탁구대회에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와 양영자 탁구선교회, 그리고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연합해 참가한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탁구선교회 양영자 선교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양영자 선교사입니다. 탁구 선수였을 때 받은 주님의 은혜가 이제 많이 있어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이 탁구 선교회를 통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 이제 탁구라는 접촉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또 복음도 전하지만 그곳에 또 청소년들 자라는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한국에 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또 하고 싶고요.
1: 강기영과 양영자 탁구선교회 그리고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가한 선수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라이즌 글로벌 네트워크

0: 그 대표 정태우 목사입니다.
1: 아,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동역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 행사도 그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동역할 수 있는 만큼 동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다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동역을 할 겁니다.
0: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85개국에서 3천여 명 이상의 선수가 강릉을 찾아온 만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FEBC 뉴스 허영은입니다.
2: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기용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이기용 목사는 지난 5일 서울신결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성현 소속 세계교단이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강력한 성결운동을 주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한성현은 정기총회 직후 분과별 회의를 열고 새 회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신학분과는 유신진화론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으며 교육분과는 목회자 재교육 교재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분과는 목회자 체육대회를, 사회복지분과는 정책포럼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학원 선교 인프라를 총교단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의 대대적인 기도 모임 확산에 나섰습니다. 예장백석총회 학원선교위원회는 지난 5일 경기도 세중앙교회에서 제1회 학원복음화 세미나를 열고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을 전개해온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선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사례 발표에 나선 용인 성서교회 엄혜진 목사는 문화조가던 청소년부가 학교한 기독교 동아리 개척을 통해 불신자 학생들을 전도하는 다음 세대 중심교회로 체질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세중앙교회 김신유 목사 역시 지역 45개 중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 주도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부흥의 핵심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의 인권 및 종교자유 핵심 인사들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한국교회의 긴급 현안을 나누고 글로벌 신학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지난 7일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라일즈 반즈 차관보와 줄리 터너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교회를 방문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세계로교회 측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법인 해산법, 기독교 교육 규제 조치 등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한미 청년 연대 프로그램 구축과 손현보 목사에 대한 고발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병구 네페스 회장이 숭실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최근 교내 캠퍼스에서 대학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고 김장환 이사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를, 이병구 회장에게 명예공학 박사 학위를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내외 선교와 교육, 민간 외교와 사회공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 회장은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평가받았습니다. 이윤재 숭실대 총장은 두 분의 업적이 방송 미디어와 신앙, 기술과 경영의 성공적 조화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식에서는 숭실대 법인 이사장인 오정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사 대독이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1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평양 23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3: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4: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0: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1: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중앙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송병렬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료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0: 예배를 위해 변영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다섯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을 따라 살았으며 믿음보다는 근심과 걱정, 주님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믿음의 선진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순고한 희생과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정직과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갈등과 분열을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떠나지 않은 질병과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외로움, 열악한 환경에서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으로 선교지에 뿌려지는 씨앗들이 때에 이르러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선교의 가족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후에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현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쁜 목회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온 교인들은 목사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동역하게 하셔서 포항중앙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행정과 선교 후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서와 평안의 행정으로 교회를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열정과 전심으로 선교구를 돌보아 각 선교구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여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육도 행복하게 하셔서 장차 귀하게 쓰임받는 준비된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사역지가 날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고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예레미야처럼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6월 한 달도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주방 안내, 차량관리, 찬양대 등 각자에 맡겨진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신혼장례와 관련된 찬양을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크게. 아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박수. 오늘은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살살 할 테니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앞뒤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새힘 얻읍시다. 시작. 예수로 새힘 얻읍시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흥이 많은 민족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왜 그렇게 노래 프로그램이 많죠? 딱 두 가지가 많은데요. 하나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먹방입니다. 먹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노래하는 걸 가만히 봅니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별의 눈물, 아픔을 노래하는 슬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려운 중에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인내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노래 프로그램에서 1등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연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저절로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고 좋은 날이 올 줄로 희망하고 노래하니까 오늘의 아름다운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집혀서 다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이 슬픔 앞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아멘. 하나님, 내 고초를 아시죠?

내 쑥과 담접을 아시죠? 내 이 눈물 나는 아픔을 아시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예레미야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 까닭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것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사람은요 한때 잘해줄 수는 있어요. 내가 힘 있으면 내 옆에 사람들이 모여. 내가 잘 나가 봐요. 그러면 내 옆에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써. 내가 누군가를 어떤 한때는 잘해줄 수 있어요. 한때 사랑, 한때 도움은 줄 수 있어. 그러나 영원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잘 들어요. 여러분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여러분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여러분이 잘 나갈 때나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봐요. 오늘 당선인이 왔습니다. 선거는 2등이 없어요. 끝나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거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꺼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눈물 나는 사람, 마음이 참 무너진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몰라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봐요. 그 사랑은 늘 새롭다고 그랬어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저는요 평생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부산 영도가 제 영 아일랜드, 영도가 제 고향이에요. 바닷가를 보고 자랐어. 그리고 저는 17년 미국에서 태평양 바다를 보고 살았어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바닷가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지막도 이 포항에 보내실 줄 전혀 몰랐어요. 제 마지막 목회도 포항에서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예, 바다가 억수로 좋습니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아. 왜 바다라고 그래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라고 그래요. 아이고, 산도 좋죠. 그런데 저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걸 뭐하러 갑니까? 그래, 나보고 산에 가자 그러면 난 산도 좋아요. 산도 좋아. 그런데 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 저 영일만 해수욕장에 가면요 죽입니다. 아침에 포스코 옆으로 참 여러분을

참 여러분은 감격할지도 몰라. 아침에 포스코 옆으로 태양이 그때 맥도날드에서 이 커피 한 잔 이게요 100만 불짜리 커피 그걸 보면요 아침마다 새롭잖아요. 참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야 이 포항이 얼마나 좋아. 저 아침마다 서러운 이 태양이 하나님 우리 포항을 덮어주십시오.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이 포스코도 잘 되고 해줘. 그래 내가 종종 간다니까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야. 아침마다 사람은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맨날 다른데 하루하루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다 힘들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0: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달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이 사랑이 새롭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고 들으시고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시작. 26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 사랑이
0: 여호와의 구원.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잠잠히 끊임없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때, 참고 인내할 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미국에서도 17년 살아봤잖아. 지금 포항에도 살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꼭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실한 사람 없습니다. 미국 가면요, 정말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정말 부지런합니다. 이민자들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정이 많은데 딱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뭐냐?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식당에도 한 번씩 가잖아요. 포항 식당에 딱 가서 앉으면 오는 사람들이 다 뭐라냐? 앉자마자 빨리 주이소. 아니, 세상에 앉자마자 빨리 달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 뭐가 그리 급한겨? 음식은 원래 기다려야 맛이 있는 거요. 그러니 전 세계 식당에 가도요, 외국 사람들이 다른 말 몰라도 한국말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빨리빨리.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

식당 가보세요. 우리는 딱 가기 전에 전화부터 합니다. 뭐라고? 다 차려놔라. 다 차려놔라. 아니 세상에 다 차려놓고 앉자마자 밥 먹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외국에 가봐요.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합니다. 곧 기다려야 돼. 그래야 맛있어. 중국집 짜장면이 맛있는 이유. 시켜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야 입안에 침이 도는 거예요. 이 프티알린이란 침이 단샘이 막 흘러나오고 기다리면서 짜장면을 사모해야 죽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앉자마자 다 돼 있는 짜장면 그때 돌려봐. 맛대가리 별로 없어. 기다리고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거 군만두도 한번 쳐다보고 이래 하면서 먹어야 맛있지. 오늘 또 다 짜장면집 불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기다려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절대 서둘지 말기를 축복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줄도 잘 서는 교회잖아. 얼마나 감사해. 나는 자판기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500원짜리 마카 커피, 삼위일체 커피 모르면 그냥 지나가요. 나는 혼자 이걸 삼위일체 커피라 그래.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커피와 프린과 설탕이 다 함께 있는 것. 근데 이거 500원 넣자마자 대부분 머리가 고 그린 칼라 되려면 2분은 기다려야 맛이 있어. 그걸 못 기다려. 그걸 그냥 꺼낸다고 또 묻어가지고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가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기다릴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절대 보채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보채지 말라니까. 아니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고 내가 몇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나 그만둘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가장 내 필요를 아셔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눈물 나지만 인내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럴 때가 있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도 잘 들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어렵게 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꼬이나? 문제가 자꾸 이렇게 생기나?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잘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이럴 때 시험 들면 교회 때려치운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보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은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왜 야단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아들 잔소리 왜 합니까? 큰일 납니다. 남의 아들 때리면 큰일 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속에 피눈물 나도 자식 잘 되라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채찍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연단할 때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목소리 봐요. 제가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데. 그런데 제 주치의가 있어요. 이비인후과. 목사님은 원래 편도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발 새벽에 설교하지 마라. 새벽에 말하지 마라.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새벽에 설교 안 하면 쫓겨나는데요. 그분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기도로 설교를 하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정말 부끄러웠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가슴 아픈 이야기. 여러분, 제 고향이 부산 영아일랜드인 거 아시죠? 제가 세 살 위에 있는 형님이 계세요.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떤 상처 속에 살았냐? 형님은 너무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나는 둘째고 막내니까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난 지금도요, 신방 가면 장남보다 차남을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 여러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상처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면 저를 보고 이거는 지애비 쏙 닮았다. 지애비를 쏙 닮았다. 그게 저 때문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형님은 어머니를 닮았어요. 저보다 눈이 훨씬 커요. 근데 저는 완전 아버지하고 붕어빵입니다. 눈이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근데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 저를 보고 맨날 주워박는 거예요. 지 애비 닮았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상처였어.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니는 영도다리에서 주워온 아들이네. 요게 우리에게 큰 상처. 내가 이 사진까지 다 구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영도다리에 주워온 아들인지 친모인지 개모인지 테스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내가 딱 한 가지 생각났어. 학교 마치고 여름에 6월달입니다. 방학하기 전에. 그때는 흰 손수건 요 교복에 꽂고 다녔다. 꽂고 다 다녔다. 요럴 때 학교 다녔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엄마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요 학교 앞에요. 아이스케키를 팔았습니다. 흰 아이스케키. 내 사진 이거 구한다고. 흰 아이스케키에 색소 착착 뿌려주는 아이스케키가 있어. 좀 뭐 생각나면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줘. 요거를 내가 학교 앞에서 때를 쓰고 울면 사주면 친모, 안 사주면 계모다. 나는 영도딸의 주온 아들이다.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심한 대로 작전을 수행했어. 딱 나와서 그 아이스크림 집 보면서 엄마! 아이스크림 장사! 이야, 난 이 5분이면 결판 날 줄 알았어. 30분 동안 울었는데도 안 사주는 거야. 한 대 쥐어 박혔어요. 속으로 얼마나 아픈지. 100% 계모가 맞다. 그래서 이 자식아 따라와 하더니 딱 잡혀가지고 세상에 30분을 울어도 우리 엄마가 안 사주는 거예요. 집으로 끌려갈 때 저는 인생이 하늘이 노랬습니다. 야, 이 계모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완전히 영도 딸의 아들이구나. 나는 이제 버려 자식이구나 생각.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는. 그래서 집에 갔는데요. 이 손수 눈물 닦으면서 책상에 슬피 울며 하다가 내가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 후에 엄마가 나를 깨우는 열아 해서 예 일어나니까 나와 정지로 나를 데려와. 다 알아듣지에 정지. 정지에 데려가더니 나 앉아라요. 앉더니 제 얼굴을 막 씻겨줬어. 씻겨줬어.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열아, 그때 몇 시간 전에 아이스케키 먹으면 배 아야 해. 나는 이게 지금 평생 잊었어. 그때 너 그거 먹었으면 배 아야 해. 사주기나 하지. 사주지도 않으면서. 배 아야기는 뭘 아야해. 나는 몰랐어요. 그러더니 엄마 방에 올라가 봐라. 나를 다 시키더니 올라갔어. 방에 문을 열었는데 짠짠. 이게 딱

상 위에 다섯 개나 있는 거예요. 뭐가? 그때 부산의 최고의 아이스케키가 석빙고 팥 아이스케키였어요. 몇 개? 열아, 먹어라. 여러분, 그때 당시 이 팥 아이스케키는 아무나 못 산 거예요. 비싼 거라. 우리 엄마가 계모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때 땀 흘리고 막 울고 네가 막 지쳤는데 그때 그 아이스케키 색소 뿌린 거 먹으면 너 배아야 한다. 설사한다. 그래 몇 시간 기다렸더니 우리 엄마는 어느새 시장에 갔다 와서 다섯 개나 팥 아이스케키 다섯 개나 사와. 이 먹어라. 그래서 저한테 아이스케키 사주려면 팥 아이스케키 사주면 제일 좋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잠시라도 엄마를 계모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도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채찍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40절에 4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 여호와께로 돌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오늘 우리 귀한 찬양처럼 오직 예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줄 사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길이 열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6월 한 달 주님의 손 쫙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잘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좋은 포항, 대한민국,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 온 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전쟁 중인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위해 오늘 저희에게 등록하신 귀한 자매님들과 오늘 저희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박용선 시장 당선인 네 분과 그의 앞날 위에 우리 사랑하는 안병국 집사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국에 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

0: 제주도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참 오랜만이죠. 북한에 한라봉 묘목, 또 신장 투석기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보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대북 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소나무의 재선충약 등 이 북한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보냈다고 하죠. 이런 지원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고 지원한 곳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의약품이나 식량 등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에 앞장서 왔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들에 앞서서 이런 인도적 지원부터라도 재개되기를 한마음으로 다들 바라고 있거든요.
1: 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요. 특히 북녘을 향해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사역에 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0: 올해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이혁진님의 주가 일하시네 찬양 올려드릴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하셨는데요.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도 순종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 첫 걸음이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석체크와 함께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오해피데이 오랜만에 출석체크합니다. 복음통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며칠 오해피데이 못 들어와서 꿈속에서 두 분이 보여서 오늘은 다재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통일이야 어서 오라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네. 어떻게 꿈속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0: 왜 기도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항상 꿈에서 만날 정도로 이렇게 복음 통일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또 감사합니다. 자, 주님께 일하시길 믿고 또 맡기고 신뢰하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7098님도 문자 주셨고요.
1: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북향민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올 계획입니다. 2116님 아마 북중 접경 지역에 다녀오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너무 귀한 여정이에요.
0: 그래요. 아마 그 북중 접경 지역 중국에서도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 참 어려워졌고
1: 네.
0: 직접 전도하거나 교회를 방문하는 것조차 참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또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자유가 또 복음을 전할 그 자유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이뤄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방송을 듣고 선물 받으신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선물 받아서 원룸에 은둔에 살고 있던 한 분을 제가 살리게 됐습니다. 교회를 3주째 잘 나오지 않고 계시는데 감동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안 먹고 그분께 선물로 드렸거든요.
1: 세상에.
0: 앞으로 교회 잘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0: 사랑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받은 사랑을 또 이렇게 흘려 보내셨어요?
1: 3874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이야.
1: 아니, 이 번호만 봐도 아마 부산의 애청자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0: 네.
1: 너무 귀한 사역으로, 또이 문자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됐으리라 믿어요.
0: 그래요.
1: 이렇게 나눔의 사랑을, 그리고 그 소망을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조금 전 선물 받아보신 것처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도 선정 통해 선물을
0: 네.
1: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0: 출석하실 때 여러분의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아직 안 보이는 지역이 수두룩박박합니다. 전국 곳곳에 듣고 계신 거 알거든요. 얼른 들어오세요. 자, 오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생방송 OMP데이 월요일 순서는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 한 소절 함께하고요. 그 찬양의 은혜를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까지 잠시 후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여러분 계신 지역도 무얼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보내주세요.
0: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현진 씨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서귀포에서도 또 아이를 학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비 내리는 제주에서 서울 창동에서 인천에 등등등 네.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이나 단어의 우리 뜻을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를 저희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혼부부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요.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자,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아시지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4: 한뼘 차이.

0: 여보, 방금 어뚝잠 잤지요?
1: 어뚝잠? 아닌데. 나 잠깐 그냥 눈만 감았다가 이렇게 딱 뜬 건데.
0: 아유, 거짓말. 내가 코 고는 것도 들었는데요, 뭐. 어뚝잠 자는 모습이 얼마나 새근새근 신생아 같던지.
1: 내가 또 한기염 하는구만.
0: 맞아요. 피곤하면 들어가서 좀 누워서 자요. 어뚝잠 들 정도면.
1: 아니야, 괜찮아. 저기야, 나 아직 쌩쌩해.
0: 그래요? 그럼 내가 어뚝잠 자야 되겠다.
1: 그래. 저기 나한테 살짝 기대서 이렇게 코 자요. 알겠죠?

0: 어뜩잠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1: 네.
0: 진짜 피곤할 때, 밥 먹고 나서 갑자기 몽롱할 때, 이럴 때 어뜩잠을 자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뜻일지 여러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이다. 자, 잠깐 든 잠이다, 깊은 잠이다. 정답 1번 또는 2번 가운데 고르셔서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로그인하시면 지금 보내실 수 있으세요. 처음 녹화하신 분 우리 2755님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해남에서도 9845님 처음 출석하셨고, 정답도 얼른 남겨주세요.
1: 이게 어뜩잠이 뭔가 이렇게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할 때
0: 맞아요.
1: 잠깐 이렇게 잠깐
0: 약간
1: 네.
0: 존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그만큼 되게 짧은데 그걸 자고 나면 뭔가 되게 개운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그 혈당 스파이크 오셔가지고 막 졸리신 분들 5분이라도 어뜩잠 자시면 아마 좀 개운해지실 수도 있는데
1: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요 어뜩잠 잠을 자시는 회사원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0: 네.
1: 7641님이 비록 오답을 보내셨지만 꿀잠 자야지요 하시면서 했는데 요 어뜩잠도 꿀잠으로 잘 수 있어요.
0: 그럼요. 네. 아니 진짜 너무 피곤해하는
1: 네.
0: 꾸벅꾸벅 조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봤을 때 또는 자녀를 봤을 때 어떡해 안쓰러워라 어떡해
1: 긍휼하게.
0: 근데 막상 누워서 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이른 시간이거나 일을 해야 할 일이 많거나
1: 네.
0: 그러면 이렇게 어뜩잠이라도 잠깐 잘 수 있게 여러분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이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입니다.
1: 아니 이 어뜩잠을 잤다는 분들도 꽤 있으시네요.
0: 네.
1: 운전 3시간 피곤하면 휴게소에서 이렇게 어뜩잠 자고 출근합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0: 네.
1: 일하다가 어뜩잠 자서 사장님께 들켜서 혼난 적이 있어요.
0: 아하.
1: 그래도 개운하더라고요.
0: 이럴 때는 화장실 가셔서 잠깐 이렇게 예 알려드리는
1: 슬프네요.
0: 건 아니고 눈 뜨고 자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1: 네.
0: 피곤하지 않으시길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독수리 날개 치는

0: 태어나서.
1: 아멘입니다.
0: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잠깐 든 잠.
0: 잠깐 든 잠을 어뜩잠이라고 한다. 2번.
1: 깊은 잠.
0: 깊은 잠이라는 뜻이다. 정답을 드려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어뜩잠이 무슨 뜻일지 1번과 2번 가운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찬송 함께 하시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우리 탈북민의 찬양 간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누리 워십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둡니다.

0: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둥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1: 우리의 빛되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이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교회 세운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0: 우리 김영옥 자매님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부르시는 목소리가 가슴이 뭉클하네요.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또 6089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탈북 성도님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A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짜리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북한어 표현인 어뜩잠, 어뜩잠이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이 잠깐 든 잠, 흔히 선잠, 뭐 낮잠?
0: 네.
1: 이라고도 하죠. 2번 깊은 잠
0: 네.
1: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0: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방송하고 있는데 지연 씨 말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어뜩잠을 자요. 그러면
1: 사고죠, 사고죠.
0: 어떡해요? 네, 뭐 깊게 자는 게 길게 자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1: 지금 이 어뜩잠을 잠깐 자고 오신 분들도 몇분 계신데,
0: 오,
1: 6150님도
0: 네.
1: 운동하고 와서 안마 의자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요때가 딱요 어뜩잠을 자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죠.
0: 네. 자, 1번이 잠깐 든 잠이에요. 2번이
1: 2번이 깊은
0: 자,
1: 잠.
0: 정답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여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생방송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 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 드리고요.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샘피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드리고요.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오늘의 어뜩잠의 정답 1번 잠깐 든 잠과 2번 깊은 잠 가운데 정답은 1번 잠깐 든 잠입니다.
0: 네, 잠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난 안 잔 것 같은데 옆에서 졸았다고 할 때 그럴 때 어뜩잠을 잤구나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인천에서 보냅니다. 5831님 어뜩잠 자고 싶어요. 꿀맛이잖아요.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질 때랑 비슷한 꿀맛이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또 이어가실까요?
0: 네.
1: 5831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0: 깨악 운전 중에 졸렸는데 어떡해요 빵 터졌어요 하셨는데 어떡해요, 졸지 마십시오.
1: 밥 먹다가 수저 들고 어쩜 잤어요. 7345님
0: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1: 그 애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기 봤는데 아니 얼마나 이 수면 효과 식욕이, 예, 이렇게 했으면
0: 저는 아직 아이인가 봐요. 어뜩잠을 자다가도 극동방송 들리면 귀가 번뜩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3889 성도님 어플로 남겨주셨고요.
1: 승모근부터 목까지 굳어서 두통에 어뜩잠도 잘 안되네요. 7440님
0: 아이고
1: 그 굳어있으면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0: 네,
1: 병원도 잠깐 다녀오시고요.
0: 그러게요. 자, 성경 말씀 보다가 잠깐 들었던 잠이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9937님 문자 주셨는데 어뜩잠 주무시다가 아주 푹 주무시지 마시고 일상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1: 수원호매실입니다 하시면서, 상호명인가봐요.
0: 호매실.
1: 네. 월요일은 쪽잠 자고 싶습니다. 네. 하시면서 1번 잠깐 든 잠이라고도 9474님도 방문해 주셨고요.
0: 네, 운전하다가 신호 걸려서 첫 출석하며 보낸다고 1425님도 오늘 처음 문자와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1: 당진에서 지게차 작업 때문에 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방송 잘 들립니다. 1번 보내주신 2455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밥 먹다가 수저 들고 어뜩잠 자신 분은, 네, 저희가 선물로나마 잠깐이나마 깨실까 싶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가게 보다가 점심 차리는 중에 우리 방송 듣고 보냅니다. 9141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0: 네.
1: 오늘 요 성경 구절로 또 아침에 말씀을 나눠주신 분이 계신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정답 1번 감사의 제목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2731님 그리고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0: 네.
1: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우리 경기권에서는 전파송기자 모집 특별생방송이 있어서 OFDay는 인사는 못 드리고 우리 지역의 방송가 중 여러분들은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내일 또 두 방송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OFDay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So take my hand.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게 이제 찬양팀들이 노래하는 가사가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화면에. 근데 그 가사들이 전부 저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딸도 울고 저도 울고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울다가 이제 예배를 끝냈거든요. 그러고 난 후로는 제가 계속 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따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신 권담현 집사님을 만납니다.
2: 저는 대구 북구의 매천동에 살고 있는 권담현입니다. 부강교회에 일교구를 섬기고 있고요. 매점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신발장 키를 받아가지고 옷장 키를 내어주고요, 목욕용품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동생이 하고 있는 데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3: 권 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따님을 보며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 저는 이게 집안에 굉장히 불교 신자였었거든요. 시집을 오니까 이래 태백산에 절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불도가 심한 그런 집이었는데 우리 딸이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고 있어요. 아침만 되면은 이렇게 찬양을 틀고 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듣기 싫었지만은 우리 딸이 너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아 우리 딸이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편안하고 저렇게 행복해할까 이런 마음에 이거를 못 듣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듣고 이랬는데 항상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가 집안에도 같이 있고 무슨 병원을 가도 같이 가고 이랬는데 항상 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틀지 마라 소리도 못 하겠고.
3: 따님 때문에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 듣던 극동방송.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권담현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2: 거기에서 이제 소망의 기도 시간대에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제 사연도 전해주시고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울고 또 웃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한테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니까 딸이 뭐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금요 예배 시간대에 이제 교회를 엄마 가자 하면서 같이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게 이제 찬양팀들이 노래하는 가사가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화면에. 근데 그 가사들이 전부 저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딸도 울고 저도 울고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울다가 이제 예배를 끝냈거든요. 그러고 난 후로는 제가 계속 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3: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권담현 집사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제가 느끼는 것은 부처님을 믿을 때는 밤에 잠잘 때 굉장히 이렇게 나쁜 꿈을 많이 꿨어요. 가위에 눌려갖고 소리도 지르고 항상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로 이게 그게 싹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없어지고 꿈을 꾸면 항상 이렇게 집이 굉장히 많은 빨간 집.

0: 십자가가 있는 그런 꿈들만 계속 꾸여주고 계속 교회에 십자가 있는 그 꿈만 제가 꾸게 됐었어요. 근데 잠자리가 굉장히 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되면서 약간 의지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신 권 집사님. 극동방송이 권 집사님에게는 이런 존재입니다.
0: 아, 극동방송은 제 생명과 같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일어나면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되면 생동감이 넘쳐요. 그리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행복을 주는 그런 극동방송이기 때문에 생명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아니더라도 딸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 극동방송부터 틀어놓기 때문에 부엌에 뭐 일을 한다든가 또 뭐 앉아서 뭘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항상 찬양이 나오면 흥얼거리면서 같이 듣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 이 방송은 내게 생명을 주는 방송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듣고 있어요.
1: 내게 생명을 주는 방송.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은 지금 이 시간도 애청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매달 일정 금액을 물질로 후원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0: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또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네. 엄마가 표현이 서툴러서 아들에게 또 사랑하는 표현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엄마는 우리 아들을 많이 사랑한다. 알고 있지?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또 우리 아들이 크게 옆길로 빗나가지 않고 또 바르게 착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다. 또 아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또 지금 와서 엄마도 깨닫게 되네. 사랑하는 아들, 또 한 가정의 아비로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어봐.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대고 싶어진단다. 또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또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한 충만한 삶을 또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가 아주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 꼭 믿어줘 아들.
1: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엄마의 기도와 축복이 있지요. 아드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복소리, 오늘 대구에 사시는 권담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본래의 의미 뜻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안에 오랫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그 생각의 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극도로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가 베드로였지요. 평생 율법이라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또 정결과 부정을 엄격하게 구별하며 살아온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와 또 고넬료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이 바로 깨달아 알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고백의 실제적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나 생김새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민족이나 배경이나 신분이나 전통 등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기준과 경계를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외모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성경의 원어로 보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굴이라고 하는 말과 또 취하다 하는 말에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자주 쓰여지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재판장에서 자주 쓰여졌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피고인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그 권력을 보고 판결을 굽히는 그 불의하고 편파적인 태도를 뜻하는 재판적인 용어가 바로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진 자기 자신들을 편애한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또 저들은 버림받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이 완고한 생각 속에 살아왔던 이들, 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그렇게 삼아 살아왔던 이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자라면 그 어떤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기쁘게 다 받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며 이것을 고넬료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지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우리도 이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역과 학벌과 경제력과 또 성격과 가정 환경과 정치 성향과 세대 차이 등등 수많은 조건을 만들어 사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직분으로 나누고 또 성별로 나누고 심지어 텃세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며 될 사람과 되지 않을 사람을 되지 않을 사람에 대한 선을 그으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사람을 네가 밀어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사람이 선을 긋고 벽을 세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고 그곳에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선을 긋고 벽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어진 선도 치우고 없던 문도 만들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경험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의 체험을 자랑하며 내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모신 사도로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강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며 고넬료 집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중심에는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래된 전통도 아니었고 아주 세련된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금방 읽었던 3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의 진짜 주인, 그것이 바로 만유의 주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들 인정하는 곳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고넬료 집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로마 군대의 심장부인 백부장의 집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넬료를 포함한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의 주인은 단한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그가 바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삼았던 시대가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로마의 군대의 장교 집안에서 믿음의 유무가 확실한 고넬료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있고 그의 친척도 있고 그의 친구까지 모인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다시 살아나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가장 강력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을 신이라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만유의 주 대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오로지 십자가 복음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은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4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할때이 다가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이 다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된 다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은 언제나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나 헌신으로 세워지고 부흥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살아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자랑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당회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이것이 바로 당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흐르면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이 흐르면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이 흐르면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이 당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발휘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일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동안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만들고 그 준비하는 기간이 앞으로의 남은 기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끝에 쓰임받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장면은 단순히 몇몇 사람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그 성령에 임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역시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파격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도 파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파격적인 것이 더 하나가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절차도 파격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설교를 다 끝내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절차와 형식이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친히 안수 기도를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사람이 정해놓은 모든 순서와 예배의 형식을 생략해버리고 갑작스럽게 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적인 울타리와 신학적인 틀이 성령의 자유롭고 위대한 역사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다는 것 또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교적인 울타리와 신학적인 그 틀,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격적인 장면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유대인 신자들의 반응은 놀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랍다, 놀라다라는 것은 어제 단순히 어떤 신

기한 수준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까무러치게 놀랐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가까운 뜻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신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지금 흔들릴 만큼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란이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동행했던 유대인 신자들의 머릿속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공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오직 할례받은 유대인, 우리만의 전유물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모두 다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사실 그들의 뼛속 깊이 자존심으로 남아있었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 그들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도 모르는,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사실은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그 이방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 지금 그들의 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아주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자신들과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를 눈앞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왔던 나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자존심을 고집하며 쳐놓은 그 경계선 한가운데로 성령을 부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쁘게 받은 사람을 너희가 거절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워놓은 그 옹절한 기준으로 내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 신자 모든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본 유대 신자들 베드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항상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포기한 땅, 내가 선을 그어버린 그 사람, 그리고 내가 외면했던 그 영역 가운데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직도 나의 좁은 경험과 짧은 소견과 과거의 기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람을 가르고 거절하는 그 벽에 문을 만들고 길을 열어서 세상 모든 영혼을 환대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0: 결코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성령님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경계를 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자 비로소 이방 세계를 향한 위대한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 자리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무거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열고 있는 이 복음의 문을 너희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묻고 계시고, 아직도 너희만의 그 익숙한 경계와 전통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교회에 보낼 너희와는 조금 다른 이방인들과 같은 그 영혼들을 기쁨으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선을 긋고 벽을 세우는 그 척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그 영적인 익숙함과 편견을 과감히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복음의 문을 향하여 기꺼이 순종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를 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과 성령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점점 시원한 바람을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바람이 좋죠. 너무 바람이 세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센 바람, 즉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설교 때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이 불어도 배에서 여유 있게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야단치시죠. 예수님은 광풍이 올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주무셨을 거예요. 이 계기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광풍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계기입니다. 또 믿음 성장의 계기죠. 우리 앞에 일어날 광풍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길 원하실 겁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찬영으로 출발합니다.

유은성의 목소리로 나는 믿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라고 이렇게, 그렇죠, 주님보다 더 강력한 건 없죠. 주님의 힘, 그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광풍 만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믿음 성장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떻게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혹시 방학했다가 교회 개학하신 분 계신가요? 그 좋은 소식 한번 알고 싶네요. 어제 처음 내가 나갔다, 아니면 뭐 한두 달 전에 나갔다 하시는 분들 한번 알려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내가 드디어 교회 나갔습니다, 방학 끝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양의 제목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엘 지명현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끼라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다가 특히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방학생이라고 하는데 방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세요라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문자를 주지 않고 이 방송을 듣고 전화 연결되는 것들을 듣고 영접 기도도 같이 하고 하다가 그래 나도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스스로 교회에 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0: 그 가족을 만나봅니다.
1: 네.
0: 네, 김춘하님,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1: 아, 예. 아, 제가 운전 안 하고.
0: 아, 남편분이 운전.

0: 방송에서 네. 통화가 됐었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교회 안 다닐 때였죠. 아닌가?
1: 둘 다 안 다녔어요.
0: 둘 다 안 다녔는데 네. 둘 다 안 다녔는데 남편하고 제가 통화하고 남편 가고 나서 제가 남편하고 그 다시
1: 통화하고 난 다음에 예. 통화하기 전에 예. 방송을 듣고서
0: 예.
1: 한 2주 나간 두 번 나갔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냥 문자를 그렇게 보냈었는데
0: 맞다 맞다. 그러니까 김주동님 남편께서 이제 극동 방송 새끼라를 듣다가 네. 스스로 이제 가게 된 거죠?
1: 네네.
0: 가고 나서 이제 2주 뒤에 나 교회 이제 극동 방송 새끼라 통해서 가고 있다.
1: 네네.
0: 이 문자 보고 제가 뒤늦게 이제 통화를 한 거잖아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서울 반석교회 다니고 네. 계시고 지금도 잘 다니고 네. 계시죠?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김주동님이 교회 잘 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통화하면서 그때 방송 처음 한번 나갔어요. 네. 그렇죠?
1: 아 네네.
0: 근데
1: 들었어요.
0: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김주동님 만나간 줄 알았는데 네. 우리 김춘아 아내분도 같이 나갔다고.
1: 예, 같이 나간. 원래 이제 저야 이제 어릴 때부터 했지만
0: 네네.
1: 제가 전도를 했죠.
0: 남편을요?
1: 아, 예, 전도하면서 전도를 해서 같이 다니다가
0: 예.
1: 이렇게 그렇게 꾸준히 믿음이 좋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신음 방학이 생기는지
0: 예, 예.
1: 그래서 거의 그때 당시 통화하기를 한 5년 넘은 줄 알았더니 10년이 넘었더라고요.
0: 아, 두 분 다 잘 다니시다가 네. 안 다닌 지 10년이 더 됐어요.
1: 네. 네네.
0: 그래서 그때 김주동님은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게 먼저 이 극동 방송을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아 저희는 차를 타고 다닐 때
0: 네.
1: 저보다도 근무할 때 항상 이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다니더라고요.
0: 누가요? 남편이?
1: 네.
0: 예.
1: 그래서 같이 듣게 되고
0: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어떻게 듣게 되신 건데요?
1: 아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기를 여쭤보는 좋아하고. 계기 뭐 누가 알려줬다든지 뭐
1: 아니요 그냥 스스로 글쎄요 뭐 교회는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갈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0: 스스로 찾아서 뭐, 듣게 되신 거예요?
1: 네. 네네
0: 그렇구나.
1: 각자 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같이 하면은 예. 항상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그래서 네. 듣게 됐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들었죠.
0: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극동 방송을 네. 듣다가 저하고 방송 중에 통화가 된 것도 아닌데 김주동님이 네. 알아서 교회를 가셨잖아요.
1: 네. 네. 네.
0: 그게 참 신기했는데 그 알아서 가실 때 김춘하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1: 그럼요. 제가 교회 가자 했죠.
0: 아,
1: 그때
0: 그랬구나.
1: 아, 네, 지금 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0: 네네.
1: 그러면은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마음은 네.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선택 행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계기가 돼서
0: 예.
1: 가야 되겠다 했더니 어쨌든 간에 많은 이제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0: 네.
1: 이제 마음의 변화도 있고 몸도 그렇고 하니까
0: 네.
1: 이제 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구하든 간에
0: 네.
1: 우리가 그냥 쥐어주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몸으로 가서 행동을 내가 보여줘야만이
0: 네.
1: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0: 네.
1: 그래가지고 가게 됐죠.
0: 그렇구나.
1: 네.
0: 그때 같이.
1: 아, 가서도. 근데,
0: 네? 네, 가서도 뭐예요?
1: 가서도 등록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예배 한번 드리고 나더니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지 하면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0: 아, 야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김주동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교회 가고 나서 통화할 때는 네. 아내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1: 아,
0: 아내도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1: 그래요?
0: 지금 운전 중이시죠?
1: 네.
0: 말
1: 안 했어요.
0: 말 안 했죠. 말 안 했다 그러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아내도 다니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이런 기쁜 소식이 또 있었구나 하고 오늘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두 분이서 방학을 끝냈군요.
1: 네. 아 감사해요. 그냥 어찌됐든 간에
0: 예.
1: 섬길 수 있는 교회가
0: 네.
1: 저에게 생겼구나 하니까 날마다 감사하죠.
0: 그 서울 반석교회가 그때 남편 말을 하면 광명에 있는데 이름은 서울반석교회였던 것 같은데 맞죠?
1: 네네.
0: 계시는 곳이 광명이잖아요.
1: 담임 목사님이 김명석 목사님이시고요.
0: 김명석 목사님.
1: 아니 김용석.
0: 김용석 목사님.
1: 예. 용석.
0: 용석 목사님. 네네.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온누리에 다니다가
0: 예.

0: 오늘은 아니다가 좀 가까운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시로 가서 새벽도 가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 네.
0: 광릉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1: 그럼요. 교회가 요즘은 어디 가나 많이 있죠. 예.
0: 그냥 가게 됐어요. 반석, 오래오래 반석 위에 바로 쓰는 것도 좋다. 반석들을 하게 됐었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나서 좀 다니다가 다시 좀 다니다가 방학한 것 같아요.
1: 아, 좀 다니다가?
0: 예.
1: 그러면 10년도 넘었던 그 방학 전에 다녔던 교회가 서울 반석교회였어요?
0: 예, 좀에 한 1년쯤에 잡니다 그랬나?
1: 그러다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군요.
0: 네.
1: 이번에는 이제 절대 방학하시면 안 돼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1: 이번에는 절대 방학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참 선물을 꽤 드렸던 것 같은데.
0: 그럼요.
1: 그렇죠.
0: 감사히 받았어요. 예예.
1: 선물도 많이 드리고
0: 돼요.
1: 꽃바구니까지 네. 다 드렸습니다.
0: 맞아요.
1: 이제 드릴 게 없네요. 뭐 다 드려가지고.
0: 아, 네. 그럼요. 저는 잘 다니고 있다고 드리고 싶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계기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바벨탑이 생각나서 바벨탑을 쓰면서
1: 그때 퀴즈.
0: 네네.
1: 아, 저도 이제 김주동님하고는 통화가 됐는데 우리 아내분 김춘아님하고도 한번 통화해보고 싶어서.
0: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1: 예, 저도 참 이 기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0: 근데
1: 지금 이제 운전 중이시니까 남편분은
0: 네.
1: 예, 남편분은 운전 중이시니까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일단 우리 또 김춘아님도 하나님께 돌아온 감사의 제목이 있으니까 저랑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지금 스피커폰은 아니죠? 남편은 지금 못 듣고 있나요? 옆에? 자, 그럼 우리끼리 하시죠. 우리끼리.
0: 네.
1: 자,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 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김춘아 아내님이
0: 네.
1: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하면서도 되게 목소리가 이렇게 안정감 있고 좋아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저는 이제 뭐 목소리를 많이 듣는 직업이다 보니까 김춘아님 목소리가 참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너무 좋네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천국 소망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춘아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지금까지
1: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이 찬송가. 어떤 이유로 좋아하세요? 이 찬송가를요?
0: 그냥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서 돌아보니까 진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걸 그냥 느껴요.
1: 그렇구나. 그래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부, 이 가정 항상 감사 고백하면서 더더욱 행복하게 방학 없이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방학을 끝내게 해주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옆에 열심히 운전하는 우리 김주동 남편분께도 안부 좀 잘 전해주시고요.
0: 잠깐만. 저기요. 저기 제가 끝없이 무릎 꿇는 그 찬송도 들을 수 있을까요?
1: 끝없이 무릎

0: 무르크는 알것갈것
1: 무르크는 네
0: 같으면서도
1: 예예
0: 제목이 뭐예요?
1: 정확하게 그게 뜻없이 무릎 꿇는 그거 아닐까 그거 같은데 제가 어째서 한 번씩 불렀는데 저는 왜그 찬송 들으면은 아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건 지금까지지만 저
0: 예.
1: 혼자 뜻없이 무릎 꿇는 기왕 아
0: 잠깐만요.
1: 그 찬양이 있는데 그
0: 뜻없이
1: 찬양
0: 무릎
1: 꼭
0: 꿇는 있네요.
1: 예예
0: 있어요.
1: 있지요
0: 예.
1: 듣고 싶어 근데 그 찬양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0: 예.
1: 제가 꼭 듣고
0: 이게 이
1: 싶었어요
0: 곡이 진짜 많이 부르지는 않고 있네요. 많이
1: 네네
0: 부르지는 않고 있는데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1: 아그 가사를 보면은
0: 네.
1: 굉장히 뜻이 깊어요
0: 한번 알려주세요.
1: 맞아
0: 어떤 뜻이 깊은지.
1: 아, 지금 안 돼.
0: 예?
1: 그 가사 그대로예요.
0: 뜻없이 무릎 꿇는
1: 네,
0: 그
1: 아, 지금.
0: 복종 아니요?
1: 아니요, 예. 그 끝까지
0: 운명에 맡겨
1: 들으면,
0: 사는 그 생활 아니라
1: 네.
0: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1: 시작.
0: 외치며 사나니. 이런 가사의 고백이네요.
1: 예.
0: 예.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이곡 좋아하는?
1: 아, 글쎄요. 어쩌다 예배를 드리는데
0: 네.
1: 그 찬양이 그 찬송이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0: 예.
1: 무릎 꿇고 그 기도할 때가 가장 아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나
0: 그렇구나.
1: 자신으로서 하나님
0: 예.
1: 은혜 가운데
0: 네.
1: 죄인으로서 엎드리고 막 그런 게막 복합적으로 나와가지고
0: 아유,
1: 그냥
0: 그렇구나.
1: 찬양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오늘 뜻없이 무릎 꿇는 이 곡,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1: 아,
0: 오늘
1: 네네.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한웅지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곡은 방송에서 많이 신청되는 곡은 아닌데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김주동, 김춘하 부부가 이 찬양을 신청하셔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이렇게 방송을 듣고 내가 스스로 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들도 참 있네요.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극받고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영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전화 연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찔린다,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시고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하나 둘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God bless you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피아오십의 힘찬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아까는 이제 방송을 듣고 스스로 이제 좀 찔려가지고 마음먹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하는 분도 있고요. 전화 연결되고 나서 내가 가야지 영접기도 결단하기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죠. 짧은 방학도 있고 긴 방학도 있는데 짧은 방학에서 딱 방학을 끝낸 분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민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새끼랑 김민수 PD입니다. 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자, 우리가 김성민님이 4월 말에, 그러니까 네. 한 달 좀 전에 저하고 네. 통화가 됐잖아요, 방송 중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당시에 몇 년 방학, 교회 몇 년 방학 중이었죠?
1: 한 개월, 1개월, 한 달.
0: 한 달. 네. 한 달 정도 방학을 했고.
1: 그 전에 네. 교회를 좀 찾다가 이제 그런 모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0: 네.
1: 계속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좀 방황을 했던 거죠.
0: 모임이라는 건 어떤 모임이요? 교회 모임?
1: 공동체죠, 공동체.
0: 교회 모임이 갔다가 네. 어떤 교회 네. 모임이 좀 힘들어서 다시 네. 나왔다가 한 달 네. 정도 방황을 하다가
1: 네.
0: 그때 용기 내서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하고 나서 잘 교회를 또 이렇게 선택해서 가셨다면서요?
1: 그렇죠.
0: 어느 교회 가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한번.
1: 아 저기 송파 성민교회라고.
0: 성민교회.
1: 성민 네 제 이름.
0: 이름. 성민. 김성민 씨가 성민교회를 갔네요.
1: 네. 송파 이름이 송파 성민교회.
0: 송파 성민교회. 예. 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간 거잖아요. 집 근처에.
1: 네, 찾아가지고. 네.
0: 찾아가지고.
1: 네.
0: 오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예배 한 네다섯 번 이상 드렸겠네요 그 뒤로.
1: 계속 나갔죠. 네 계속 나갔어요.
0: 어때요 예배 지금 새롭게 드리는 기분이?

0: 예전도 계속 예전에도 계속 교회 다니고 이제 신학생활 했기 때문에
1: 예.
0: 뭐 오랫동안 그렇게 뭐 방학을 한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또 예. 예배도 잘 드리고
1: 예.
0: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또 우리 이제 지금 나이에 맞는 그 그룹에서 또 네. 모임도 갖고 있고
1: 모임도 네, 갖고 그렇... 있고
0: 네네.
1: 오, 그때 전에는 좀 어떤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0: 네.
1: 이번에 모임은 좀 괜찮으세요?
0: 네, 괜찮습니다.
1: 아,
0: 근데
1: 이거 다행이네.
0: 이게 참고로 제가 사실 아직 미혼이에요.
1: 예예. 예.
0: 네, 아직은 40대인데
1: 예.
0: 미혼이고 거기 있는 그룹 있는 멤버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0: 혼자들입니다. 40대고
1: 예.
0: 네, 50대도 있고 근데 다 기혼이고 저만 예. 혼자 미혼입니다.
1: 아
0: 네.
1: 그렇구나.
0: 네.
1: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회를 한번 좀 잘 살려보십시오. 예.
0: 네. 네.
1: 네. 좋은 기회를 잘 살리고
0: 네.
1: 그래도 좋은 또 모임이고 이렇게 네.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닌다니까 공동체에서 너무 네. 다행이네요.
0: 네, 근데
1: 사실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좀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그 공동체 모임이 맞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랑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0: 네, 맞는 그렇게 완전하게 잘 맞지는 않지만
1: 그렇죠. 뭐 이게 상황상 그렇지만
0: 그냥 최선을 네. 다해서 모여서 이렇게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네.
1: 잘하셨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도 이제 방황하지 말고 방학도 하지 마시고요.
0: 네, 네, 네.
1: 좋은 모임 또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 네. 말씀도 잘 들어오나요?
0: 그렇죠. 들어오죠.
1: 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0: 네, 목사님이 이제 다임 목사님 젊으신 분이라서
1: 네, 네.
0: 예, 좀 많이 그렇게 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1: 네.
0: 우리 나이 세대 그 다양하게 다 네. 이해하듯이 공감하듯이 하는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라서
1: 예.
0: 어렵게 느껴진 건 없더라고요.
1: 예. 너무 잘 됐습니다. 자, 선물도 잘 받으셨고요?
0: 네, 네. 네, 컵 드셨는데 벌써 다 먹었습니다.
1: 벌써 다 먹었어요?
0: 네. 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커피를. 네.
1: 아,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죠.
0: 아유, 그거는
1: 방학 끝냈으니까 축 계약 꽃바구니
0: 아유,
1: 선물.
0: 한 달 동안만 그냥 방학을 그래도, 한 건데.
1: 그래도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고 한 네. 달이든 뭐 1년이든 다시 돌아가게 된 거니까 또 좋은 교회도 만났으니까 축 계약 써져 있는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우리 네. 결단기도 했잖아요.
0: 그렇죠.
1: 저랑 이제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아, 그렇죠.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붙잡아 주시고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1: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하심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민님 그 뒤로도 새끼라 잘 듣고 계시나요?
0: 아, 계속 듣고 있죠.
1: 계속 네.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도 듣고 계시고.
0: 방송 계속 틀고 있습니다. 예.
1: 그때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셨다고 했죠?
0: 아, 그 오래됐습니다. 제가 네. 이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죠.
1: 아우, 그래도 오래.
0: 그때 처음에 제가 밤에
1: 예.
0: 방에 라디오가 있는데
1: 예.
0: 라디오 듣다가 그때도 찬양이 나온 방송을 듣게 돼가지고
1: 네네.
0: 계속 듣는데 그때가 이제 비전 클립 네,
1: 아, 클릭 비전
0: 밤에 네, 그때부터
1: 오,
0: 아
1: 오래 되셨구나
0: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했다가 듣다가 예. 듣다가 이제
1: 예.
0: 낮에도 이제 또 그 방송이 나오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1: 네,
0: 방송 나온 거 들으면서 찬양도 많이 듣게 되고 말씀도 들으면서 이제 많이 아, 은혜도 받고
1: 네.
0: 이제 마음에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아
1: 네.
0: 그 방송이 좋구나 그래서 계속 틀게 된 거죠.
1: 자, 우리 김성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0: 아,
1: 인생 찬양.
0: 저한테 되게 와.

0: 어떤 게 있는데 한 그 2차 야망 나오면 되게 계속 듣게 되는데
1: 네.
0: 내 줄 가까이 하면 그 찬양입니다.
1: 내 줄을 가까이 찬송가.
0: 네네네.
1: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특별하게 좋아하세요?
0: 아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좀 길지만 얘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1: 조금 그래도 간략하게 네, 줄여서.
0: 예.
1: 네.
0: 아 옛날에
1: 네.
0: 제가 외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
1: 네.
0: 외국에서 이게 그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1: 네.
0: 그 거기 그 이제 피님도 아시는 모르겠지만 끝 장면에 그게 바다의 그
1: 그렇죠 산상에서 바이올린으로 네 줄을 가까이 나오잖아요.
0: 하는 그 양 그 찬양 들으면서
1: 네.
0: 이거 찬양 이 음악 좋은데 하면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향송가구나
1: 네.
0: 그러면서 계속 빠지게 되면서
1: 네.
0: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걸
1: 네.
0: 영화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나오는 네. 네, 찬양을 통해서
1: 그러니까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 네 줄 가까이 찬송가를
0: 네네네.
1: 좋아하게 된 분이 많고 그쵸? 알게 된 분도 많고
0: 네.
1: 아, 참 그 바이올린 선율이 네. 너무 좋았잖아요.
0: 그게 또 저만의 해석이 있어요. 그 뜻이
1: 네.
0: 그 찬양이 아 내가 주님이 이제 가까이 함을 느끼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1: 네. 예.
0: 평안은 그 느끼고 싶다라는 예. 그런 걸로 예, 저한테 마치 약간 쇠뇌하는 것처럼
1: 네.
0: 그렇게 느끼면서 듣고 있어요. 찬양이 나올 때마다 라디오에
1: 그렇군요.
0: 그걸 들으면 찬양이 평안해지더라고요.
1: 평안해지죠. 내 네,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맞습니다. 원합니다. 이 고백이 네. 우리 김성민님의 평생에 진짜 고백됐으면 좋겠네요.
0: 네, 아멘입니다.
1: 네 줄 가까이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네.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김성민님 만나봤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유퀴즈 온 더블럭 등 다양한 방송에서 은혜를 나눈 가수 유열 씨의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 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셉은 인생의 굴곡과 파도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어쩌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저 기도의 바톤을 넘겨주고 끝까지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내영혼의 햇빛빛이죠.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산드로 마르코첼로의 오보에 콘첼토 D마이너 3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오말리 조블리의 오보에 연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알렉산드로 마르코 첼로의 오보에 콘체르토 D마이너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F메이저 작품 번호 5번의 1번 2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은 총 5곡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를 남겼습니다. 이 5개의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베토벤의 초기, 중기, 말기에 걸쳐서 이 다섯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첼로 소나타를 통해서 베토벤의 음악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점으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 다섯 번째 작품, 베토벤의 말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고전시대에서 낭만시대를 이어가는 이제 뭔가 형식과 틀을 중요시하던 고전시대에서 작곡가 개인의 감성과 또 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낭만시대의 문을 열게 하는 또 특별히 구조적으로 음악을 구성하는 그러한 점들이 베토벤 후기의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F메이저 작품 번호 5번 2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전설적인 첼리스트인데요.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연주,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첼로 소나타 F메이저 작품 번호 5번의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천지창조 가운데 테너 아리아 존귀와 위엄 지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테너 베터 슈라이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가운데 존귀와 위엄진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3번의 1곡 왈츠 준비했습니다.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3번의 1번 왈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병기 작시 이수인 작곡의 아름다운 한국 가곡 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가곡을 베이스 바리톤 연광철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병기 작시 이수인 작곡의 별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순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한 주간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뭐 이런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참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에 좌절하고 힘든 일에 넘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 데려온 아버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계신 곳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또 예수님은 그 아들의 병을 즉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세우신 후에야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흘러가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무리 중 하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은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없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믿음 없는 세대여, 다음 구절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즉, 이 말씀은 내가 그동안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렇게 보고도 내가 어떻게 능력을 베풀었는지 보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느냐?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귀신을 아이에게서 쫓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눈은 각자 자신들의 필요한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불필요한 논쟁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들과는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 전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그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물으신 것은 하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봐라,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삶은 어땠는지, 아버지의 지금 마음은 어떠한지 그걸 먼저 보면 안 되겠니? 귀신이 나갈까 안 나갈까, 제자들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데만 온통 신경을 쏟으면 논쟁하지 말고 제발 이 아들과 아버지의 삶을 좀 듣고 먼저 그들을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눈은 오직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삶에만 향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능력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눈은 항상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능력을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은 서로 다른 곳에 향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보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일 생각,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늘 향해 있는 곳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아프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지난 한 주가 힘들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더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인생사, 서로의 한 주간의 삶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냥 표면적으로 인사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 관계가 안 좋다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도 마시고 진짜 그 사람을 들여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일날 교회로 부르신 복이 하신 것입니다.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눈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주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을 관심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커집니다. 내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서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키워야 합니다.

2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아들을 데려오라 했으니 바로 그 앞에서 고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즉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의 이 말은 만약 가능하시다면, 만약 하실 수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해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이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아, 이 정도의 믿음이면 괜찮네, 아니면 아, 나보다 좋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 이 말, 이 언어를 꾸짖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말에 아버지는 그 뜻을 바로 알아차리고는 그의 말을 이렇게 고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습니다. 참 단순하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말에는 이제는 만약이라는 말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면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믿음의 은으로 바꾸어 주신 이후에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은으란 믿으면 무조건 원하는 대로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이런 자기 긍정은 좋은 것이지만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주님을 먼저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종원 작가가 쓴 인문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이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하지만 한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의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즉 지금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대로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내가 말하는 믿음의 언어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믿음의 말이 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일방적으로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들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믿음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찬양이 기도의 믿음의 찬양이 될때 능력이 임하여서 치료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예배에 들어올 때이 아버지가 처음 말한 것처럼 주님 하실 수 있다면야, 이렇게 만약이나 혹시나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안 믿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 내어 드리십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결코 복잡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는 아무런 기대 없이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나설 때에는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생명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능력 행치 못함의 그 원인 또 하나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 즉 이런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내어서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안 되었겠습니까?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기도를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십니다. 왜 작고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로 비유하실까요?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는 그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영적 능력의 침체는 기도하지 않음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하죠.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보면요, 로또 번호 적을 때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포항 지역에 1등 당첨이 나왔다고 또 난리더라고요. 로또 번호 적을 때, 로또 번호 추첨할 때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능력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도 있습니다.

말씀만은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요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느냐 그 생명력에 달려있고 그 믿음의 생명력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 믿음이 다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가서나 또한 회사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생긴 믿음이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과 잘 붙어서 기도하면 인생의 가뭄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이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생명력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담고 행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심 알고 지내는 한 성도의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 아내는 젊을 때 참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아내 따라서 나오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남편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남편은 주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예배보다는 항상 그 일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도 어떤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라고 행사가 있다고 해서 또한 예배를 또한 빠지고 때로는 가끔 수입 그날따라 수입이 큰 또 일이 생겼다 해서 또한 빠지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일도 아내가 보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예배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이런 남편이 보고 제 우리 남편이 무엇보다 믿음이 먼저 바로 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주변에 우리 모임 식구들에게나 또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매일매일 남편의 믿음이 바로 먼저 세워지게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에 또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아내가 예배 드리고 나가지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전을 하다가 차가 뒤집어지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깜빡 졸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지만 타박상 외에 크게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제발 제 남편에게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사고 난 그 시간이 아내가 예배 중에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나 말씀을 늘 기록하고 매일 아내와 큐티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교육의 훈련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잘 되는 복을 주셨다면 제 믿음은 바로 서지 못했을 것이고 내 인생도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0: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는 너가 이 문제 하나 해결받고 다시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능력 한번 행했다고 해서 거기에 멈추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이 겨자씨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다 키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충만히 흘러보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율법은 채점표가 아니라 길 안내이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붙들어주는 말씀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한 은혜는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도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겠지, 한 번에 충분히 주셔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심에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시니 페분의 찬양과 테너 김성진의 삼천리 완도 금수강산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말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규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구나.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시험이 행동 점검이나 도덕 평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실상 단 하나입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이게 전부이지요. 이것은 도덕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윤리를 점검하기 위한 규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오지은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그리고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의 찬양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우리를 주님 곁에 붙들어 두시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며 매일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결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상이 아닌 정상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구약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시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 말씀의 인용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일종의 보복법이라고 그러죠. 가장 오래된 법입니다. 이 법 취지는 본능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복수할 때 인간의 본성에 맡기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야죠. 기준이 없으면 그 야만적 복수극, 복수 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수의 현장에는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능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은 사실은 사적으로 주어진 법은 아닙니다. 법정에서만 적용하도록, 개인적으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 법책에서는 이 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사실 이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상대가 나를 쳐서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상대의 그 이도 딱 하나 부러뜨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이는 약간 썩어서 이제 빼려고 했던데 누가 때렸어요? 그러면 상대의 이도 건강한 이를 빼면 안 돼요. 보복, 그거를 이는 이로 하는 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가 내 손을 잘랐다면 내가 상대의 손을 착하게 자르면 괜찮아.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죠? 오늘 본능을 따라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지 못하도록 이 법을 주셨는데, 전통적인 율법의 가르침은 정확한 보상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안갚음과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법에 이게 틈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이제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면 법은 있는데 정의는 사라지고 복수와 정의심만 남는 후유증을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39절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살려고 했던 또 주장했던 분이 유명한 레오 톨스토이,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 산상수훈에 큰 감명을 받고 그의 인생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아마 그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군대에 경찰에 가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신자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악에 저항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무폭력,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 평화론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성경적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시는데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늘 좀 부딪히는 부분이죠. 가능할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 있는데 밑에 쪽에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올라와가지고 막 과격하게 막 행동하면서 내 뺨을 쳤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뺨을 쳤을 때 내가 그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1번 참는다. 2번 두대로 그냥 갚아준다. 3번 왼편을 돌려댄다. 현실적으로 하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른밤을 친다는 것은 폭력적인 것보다는요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이 대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가정하면 오른손잡이가 때렸으면 왼뺨을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른뺨을 치거든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해서 손등을 쳐서 사람 반대편에, 상대편에 오른밤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오른손 등으로 쳐야 오른밤을 치울 수 있는데, 이 라삐의 전통에 의하면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치는 것이 훨씬 더 모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대놓고 모욕과 멸시를 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손등으로 맞는 순간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경멸의 태도라는 거, 이게 경멸. 너 같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그죠? 굴욕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보복부에 의하면 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 말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보복이죠, 그죠? 대갚음. 상대방을 구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모욕을 하느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본능은 보복의 본능이에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거. 내가 당한 아픔 너도 겪어봐야 돼. 뭐 이게 뭐 부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보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상대에게 똑같이 응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보복의 원리대로 하면 어때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본능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이 본능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악의

논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날 그 비극적인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다르다. 주님의 가르침은 급진적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약자가 아닌데도 기꺼이 약자가 되어주는 것.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힘을 숭배하는 세상이잖아요. 힘 자랑하는, 힘을 쓰는 건 쉬워요. 그런데 힘을 억제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러야 됩니다. 조건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데 그것을 누르는 것. 그런데 이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 삶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입으면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라. 왜?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자를 하나님이 또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따르는 모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까요? 권리 포기예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지 않으시고 묵묵히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욕을 당하시면서도 기도를 드리시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권리 주장보다 기꺼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화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모멸감을 당할 때, 내 명예가 훼손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 가장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 내 존재가 업되고 다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내 실추된 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우리 투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진흙탕 안으로 들어가는 셈이에요. 우리의 명예는 다른 사람들이 세우거나 훼손될 수 없습니다. 누가 깎아내린다고 깎아내려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백성입니다. 일일이 보복하고 열을 낼 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만 분명히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일일이 대적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권력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폭력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폭력의 십자가로 맞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칼을 지니고 다니지 마시고 십자가를 품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보복이 아니고 기분풀이가 아니고 나를 가해한 자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폭력을 행하는 그들에게 응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그 그리스도 앞에 오늘 2000년 동안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둘째는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그 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 당시에는 옷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속옷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옷은 안 돼요.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옷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겉옷이 없으면 생존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겉옷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고발하여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죠. 이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거의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포기의 삶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꺼이 즐거이 이 법정 소송에까지 걸어 내 속옷을 가져오자 한다면 그 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옷이 나보다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급진 중에서도 급진적인 삶이죠. 왜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급진적 이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투쟁적이잖아요. 거의 이전 투구를 합니다.

손에 조금도 안 보려고 합니다.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손에게 관한한 살벌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권리를 쟁취하고 이권을 두고 다투는 현장은 무섭죠, 여러분. 속옷 하나 가지고도 혈투를 벌이는 세상, 오늘날 세상의 소송전이잖아요. 변호사업은 언제나 성급 중입니다. 형제 간에도 유산으로 소송전을 벌입니다. 동업을 하는 친구들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 법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권리 주장으로 가득해요. 항상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지킬 건가. 부당한 대우와 재판을 받는 듯 하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주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속옷을 요구했는데 그것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속옷만 내어놓는 것도 그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구하지 않은 그것까지 내어놓았다. 이 파격적 행동.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싸우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상상을 넘어서 파격적인 선을 베푸는 모습,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 상식적으로 사는 것만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할 때 처음 반응은 이 사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바보야, 의문이 생기죠. 뭐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지? 의문으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우리와 다르잖아? 격이 달라, 수준이 다른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다른 모습, 이게 급진적 행동이고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충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목적하는 게 뭘까요? 이런 전혀 다른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파장을 일으키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의 삶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두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아웅다웅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볼 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그리스도는 그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속옷을 달라가던 그 돈까지 주라.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이 파격적 행동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로마 시대에 관행이 있었습니다. 로마 관리나 군인이 어떤 사람에게 짐을 오리 그리까지 옮기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강제 노역을 경험했습니다. 로마법이 요구하는 것은 오리가 기본이에요. 당연히 그런 노역을 요구당할 때 싫어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십자가 그 지는 곳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로마의 병정이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 권력하에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누구라도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억지로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쁘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까지 가라는 이 말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주님은 기쁨으로 짐을 지라는 거죠. 자발적 태도,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1, 2도 가기 싫지만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는 것을 이번 자발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제국의 법을 준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을 보여주라는 거죠. 기본적인 법 준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 그냥 더 가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은 그리의 문제가 아니라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어떤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주님이 진짜 나 억울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과 자원하여 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삶의 태도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잖아요. 뭐 솔직히 다 돈이잖아요. 돈을 주면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그리고 돈만큼 움직여요. 돈의 액수에 따라 행동의 범위가 결정되잖아요. 비자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원리가 작동돼요. 사람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거, 의무감을 하는 사람과는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돈을 안 줘도,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내적인 동기는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소명감.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질이 다른 겁니다. 십자가마저도 기쁘게 지고 가는 거. 이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게 십리까지 가주는 이 원리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마지막 42절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나에게 꾸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물론 무분별하게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청망청 낭비하는 사람이 무조건 베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베품에 있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관대하라는 거예요. 관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 것 분명하잖아요. 내 것, 내 것. 아무도 손 못 대요. 내 돈, 내 돈이야, 내 거야. 여러분, 물질 문제가 나오면 예민해지잖아요. 날카로워지고 얼굴색이 확 변하고. 우리는 일평생 그 일에 투쟁하며 살았던 이전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성을 어떤 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선하게 그리고 매우 품이 있어 보이지만 돈 문제가 나오면 얼굴이 색깔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은 인색합니다. 움켜집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인간은 움켜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착취와 강탈의 구조, 뺏고 빼앗기는 시스템이잖아요.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보면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어놓으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이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관대하며 흘러넘침. 용서를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일흔 번에 일곱 번, 그 말은 셀 수 없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산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고려하는 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따지죠. 원리 원칙을 따지고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의 권리마저도 기꺼이 내어놓으신 모습, 계산 없이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넉넉한 성품으로. 그러니까 그 복음을 경험한 교회는 주님의 품을 닮아 넉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격차가 있습니까? 내 삶과 세상과 차이는 뭘까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다른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왜?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당신들 왜 교회 다니느냐? 우리와 다른 게 뭐냐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다름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대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는 거죠. 누구도 우리와 똑같잖아. 왜 교회 다니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뭘까요? 다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만약 우리와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세속화. 세상이 교회를 닮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닮아 있는. 세상을 닮은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는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차이를 가져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핵과 차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꿈꾸셨던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미쳤나 모자란가, 그러나 시간이 여러분 달라요. 아니야,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게 진짜지.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리는 힘.
나야말로 얼마나 참.

빡빡하게 살아왔는가? 돈이라면 눈에 불꽃이 튀고 약간이라면 손에 안 보려고 얼마나 영악하게 살았는데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다 풀어놓지? 어떻게 저렇게 다 포기하지? 어떻게 저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지? 어떻게 속옷을 달라는데 그 옷까지 주지? 오리지를 갈라는데 심리를 가지? 꾸꾸저 하는 대로 어떻게 주지? 저 사람들 뭐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다름,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되고 그 빛은 작아도 강력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레디컬한 디사이플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그 주변을 주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다른 세상을 꿈꾸신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산상수원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급진적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혁명을 통해서 안 해요. 정치적 힘으로, 이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띠를 띠고 구호를 외치고 공함을 지르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나은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다르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은 몇 번 바꾸어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 목사는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오늘날 이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계속 확인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 폭세계 가보세요. 그들만의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대단해요. 형제 애가 있습니다. 서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단합 대단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훨씬 더 그 이상.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훨씬 더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게 만드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체제와 투쟁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로 기꺼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시당하시고 환대를 받지 못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태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어요. 손해보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강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밀면 밀리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내 목 다 챙기지 못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선 우리의 힘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유업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대로 법대로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정확한 판정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국을 찌른 말이죠. 기독교는 좋아요. 기독교는 좋아해서 간디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위선이었기 때문에. 이 간디는 뭐 어마어마하게 옥스퍼드 다닐 때도, 그 영국의 옥스퍼드 다닐 때도 그 백인들 채플 예배 시간 안에서 막 그 인종 차별을 당하고 막 구속으로 내몰리고 그들은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살아. 그 위선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아 산상수원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현저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들고 집단적 이기주의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전통을 쌓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오리지널한 교회로 모습으로 돌아가고

0: 되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주님은 산상선을 통해서 대안정 공동체를 꿈꾸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개인적으로 지켜내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선은 공동체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주기도문도 나오지만 주기도문을 여러분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기도예요. 혼란한 시대 속에 말씀으로 깨어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깨워주며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찾아오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서로가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서로의 노력을 해나갈 때 이 산상수훈의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한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수용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가끔 세상 친구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 듣는다고 생소하다고 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보기도인데요. 중보기도는 각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이에서 돕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참 큰 힘이 되죠.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가요? 기쁨 가운데 계신 분도 또 무거운 고민을 안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에 기대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0: 복된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이 됐네요. 2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말, 저번 주 토요일이 현충일이었는데요. 혹시 다들 태극기 개양하셨을까요? 조기 형태로 개양을 했어야 하는데요. 요즘은 이 현충일 의미를 되새기기보다 공휴일로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태극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 만큼 나라를 위한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됐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출석체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하신 분들 보내시면 됩니다. 세 글자로 줄여요.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네, 이렇게 세 글자 출석체크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출석체크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기다리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출석체크 기다리면서요, 선물 소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된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죠. 너무나도 귀한 청년분 모셨습니다. 특히 6월,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맞춰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 모셨는데요. 끝까지 함께 청취하시고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나오는 청년을 위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응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선물 알려드립니다.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

음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믿음의 청년을
1: 찾아라.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너무나도 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 청년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도 드리고요. 또 이곳에 나오는 청년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로 힘과 응원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간 더 은혜롭게 채워줄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포항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한결 옷차림이 가벼워지셨습니다.
2: 아, 네. 봄, 또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요.
0: 네, 네. 이제 또 날씨도 많이 더워져서.
2: 맞아요. 더워졌어요.
0: 네. 계절에 네. 변화에 따라 옷도 많이 변하게 됐는데요. 네. 저랑 목사님 둘 다 오늘은 처음으로.
2: 우리 PD님도 오늘 네. 옷이 너무 아주 시원하고 좋아 보입니다.
0: 맞습니다. 네. 반팔을 입었습니다. 이제 반팔로 다녀보려고요. 그리고 또 얇은 네. 가디건 하나 챙겨서 다니시면 더 좋겠죠. 또 비가 와서
2: 맞아요.
0: 아직은 좀 완전하게 이렇게 반팔 입기는 조금 추울 수도 있어요.
2: 제가 네. 깜짝 놀란 건 일교차가 되게 커요.
0: 아,
2: 또
0: 맞습니다.
2: 그 주간 날씨 편차가 되게 커요. 어떤 날은 엄청 뜨거운데 어떤 날은 약간 좀 그 옷깃이 네. 얇다 좀 그렇게 느껴질 만한 네. 그런 시간도 있네요.
0: 그래서 되게 네. 다양하세요. 요즘 다니시는 분들 보면.
2: 아, 그런가요?
0: 네, 네. 막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네. 여름 네네. 여름용 옷차림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네네. 분들께서 막 자켓 입으시고 이래가지고 네네.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 그렇군요.
0: 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네. 옷차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6월이에요. 현충일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2: 맞아요.
0: 네, 토요일이었는데 호국의 달을 맞았죠.
2: 네네.
0: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 네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네네. 그렇죠. 나라를 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럴 때 또 우리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들 떠올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0: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현충일은 저희가 또 태극기를 개양할 네. 수 있는
2: 태극기
0: 네 날이었는데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개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현충일은 또 조기 형태로 네네. 개항을 하는 날이라서 깃봉에서 긴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다는데요. 네. 혹시 많이 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오늘 우리가 태극기 개항을 못한 걸 알아챘다 하시는 분들 다음 달에도 개항할 수 있는 네,
2: 다음 달
0: 기회가
2: 언제 하면 좋을까요?
0: 언제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2: 제헌절이요?
0: 제헌절 맞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에는 우리가 국경일이라서요. 네. 태극기를 맨 위로 올려서 개항하시면 됩니다.
2: 네. 네,
0: 그래서 혹시 이번 현충일에 개항을 못하셨다면 7월 17일 국경일이니까요. 헌법을 제정한 날 이 제헌절에는 꼭 우리 태극기 다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2: 네.
0: 네, 목사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6월 보내길 원하는데요.
2: 네네.
0: 혹시 목사님
2: 네.
0: 나라를 지킨다라고 네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단체 있을까요?
2: 네네. 나라를 지키시는 분 하면 당연히 군인 떠올려지고요.
0: 맞습니다.
2: 또 옛적에 우리 조상들 중에서는 또 군인 하면 또 이순신 장군 떠올릴 수밖에 없는
0: 네. 네, 이순신 장군까지 올라가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 이분들이 네네. 가장 먼저 떠오르죠.
2: 네네, 그럼요.
0: 군인분들,
2: 네네.
0: 군인 장병분들 이 네네. 더위에도 이제 또 훈련 받으시면서 열심히 네네. 나라를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6월을 맞아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시는 군종 목사님 모셨습니다.
2: 군종 목사님을요?
0: 네.
2: 와.
0: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에 나오셨는데
2: 네네.
0: 나이는 청년이세요.
2: 와.
0: 네. 우리 바로 모시겠습니다. 해병대 문덕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선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병대 문덕교회 군종 목사 대위 우선구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 대위이시군요.
1: 네 맞습니다.
2: 아니 우리 PD님이 목사님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으셨는데 대위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자마자 텐션이 확 올라가.
0: 제가 또 그 대위하면 그 드라마 아시죠?

0: 30살이고 30살입니다. 지금.
1: 와.
2: 네, 30살이시고 또 네. 만으로 하시면 아직 생일 29, 안 지내셨으면
0: 네입니다. 네.
2: 29. 야, 네. 네. 진짜 이렇게 청년의 때 목회자의 길 걸어가고 계시는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응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샵 9030은. 그렇죠?
1: 네.
2: 네. 그리고 또 목사님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죠.
1: 네.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댓글로 적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는 대로 팍팍 적어 보내주세요.
2: 네.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 우선구 목사님 모시고 은혜로운 인터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먼저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해병대 1사단에서 이제 군종 목사로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2: 네.
0: 작년 7월 초임으로 이제 포항에 오게 돼서
1: 7월
0: 이제 온지 네. 만 1년 돼가고 네. 있습니다. 네.
2: 아, 그럼 원래 어디에 계셨나요, 목사님?
0: 네, 원래 저는 진해에 해군 진해교회라는 곳에서 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2: 해군 진해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0: 네.
2: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군 교회를 네.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군교회에 또 의도치 않게 또 네.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해군에서 또 사역을 민간인으로 하다가 이제 올해 포항으로 이제 군종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2: 네, 그러시군요.
1: 아, 그러셨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목사님 그 군종 목사님은 일반 목사님과 좀 다른 게 있나요?
0: 좀 다르다고 한다면 이제 군종 목사는 군인과 목사라는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네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는 이제 주중에 위문이나 교육이나 행정 업무를 또한 하면서 동시에 목사로서는 군교의 성도들을 목회하고 양육하고 예배 인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중직을 수행하면서 목사로서 존재한다는 게 가장 네.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2: 그러면 목사님께서도 약간 훈련 같은 것도 같이 받으시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단급 상륙 훈련을 해병대에서 네네네네. 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같이 그 훈련장에 가서 네네. 같이 위문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또 가지기도 하고요.
1: 네네.
0: 뭐 포탄 실사격을 할 때 가서 이제 실사격도 참관하고 그렇게 뭐 대대장들과 얘기도 나누고 그런 네네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저도 그 군대 기억이 나는데 저도 군종병이면서 네. 행정병이면서 CP병 같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유격도 하고 뭐 다 같이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2: 유격 훈련도 같이 하시나요?
0: 유격 훈련은 이제 제가 임관하기 전에 훈련생으로 있을 때 유격 훈련 했었습니다.
1: 네, 네. 근데 딱 느낌이 네. 저는 이제 육군이었기 때문에 유격 훈련하고 이제 뭐 이렇게 여기 그런 훈련 받았지만 딱 우리 해병대시니까 상륙 훈련하고 그죠?
0: 네,
1: 네, 네.
2: 이게 좀 다르군요.
1: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육지 것들 이렇게 했다. 목사님은 이제 마당에서 네. 네. 뭔가 하신 거죠.
2: 네. 제가 네. 잘 모르지만 네. 군대 그 훈련들을 잘 모르지만 유격 훈련은 정말 힘든 훈련이다라고 알고
1: 네.
2: 있어서.
1: 네, 네. 보통 그렇죠.
2: 네. 네. 목사님도 혹시 받으셨는지 좀 네. 궁금했네요. 아, 목사님 그러면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지금 네. 목회자가 되셨어요.
0: 네.
2: 그게 젊은 시절에 갑자기 목사님이 되시고 네.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0: 네.
2: 친구들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
1: 신기하시겠다 그렇죠
2: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2: 목사님이신 그렇죠. 되신 건데 네.
1: 그렇죠
2: 반응이 어떠셨나요?
0: 그래서 뭐 제 친구들이랑 동기들은 좀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네. 이제 또 일찍 목사로서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1: 첫 스타트를 네. 우리 목사님이 끊으셨겠는데 동기들
0: 네,
1: 중에서 그렇죠
0: 맞습니다 동기들 네. 중에서 그렇게 했고 이제 또 군종병으로 갔다 온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은 제발 네네. 좀 좋은 군종 목사가 돼달라고
1: 네, 그렇게도 좋겠다.
0: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이제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는 이제 제가 제일 막내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네네. 거기 이제 형들이 다 이제 목사 진이라고 해가지고
1: 네네.
0: 목사가 되기 전 단계라고 하면서 막 계속 네네. 놀렸던 네네.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1: 오우, 네네.
2: 이제 목사님으로 향해 가는 그 목사님을 알고.
0: 네, 그렇죠. 아, 네.
2: 그러셨군요.
0: 네.
2: 아니 이게 군종병과 군종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네. 마주치는 거죠 주일날.
0: 네. 이제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군종병들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랑 이제 저희 문덕교회 부목사님이랑 해서

0: 네. 같이 밥도 먹고 주중에 이제 같이 뭐 위문이나 교육도 같이 다니고 예배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아,
2: 아,
1: 종종, 네.
2: 저는 그 이제 병사로 있었잖아요. 근데
1: 네네.
2: 저는 또 대대병사 그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뵙는 건좀 어렵고 또 더욱이 또 이렇게 군종 목사님 뵙는 거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1: 네.
2: 만나는 느낌으로
1: 아,
2: 이렇게
1: 정말요?
2: 그렇죠. 군종 목사님 휴무하시는 교회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0: 네.
2: 네, 가서 이제 가서 또그 목사님 상담하고 하면은 나올 때 초코파이 이렇게 한 박스 정도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막 챙겨주기도 하시고
1: 빠질 수가 없네요,
2: 네,
1: 초코파이가.
2: 그리고 저희 때는 겨울에 그 율무차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1: 네.
2: 이렇게 위문 밤마다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무차 잔뜩 받아갔던 그런 기억도 나고 막
0: 그렇죠.
2: 그래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저희 군종병들도 이제 겨울에 붕어빵 위문 같은 걸 하면 붕어빵 굽는 법을 배워서 저랑 같이 기계로 만들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1: 전
0: 작년에.
1: 율무차보다 붕어빵이 더 좋습니다.
2: 시대가 바뀌었어요.
1: 네, 붕어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너무 좀 기계화가 되었네요.
0: 네, 그렇죠.
1: 근데 더 맛있지 않나요?
0: 네,
2: 그럼요.
0: 그렇죠.
2: 비교할
1: 네.
2: 바가 아니죠.
0: 생크림도 넣기 때문에.
2: 네.
0: 맞습니다.
1: 아, 그
2: 와우.
1: 팥붕, 슈붕에 넘어서
0: 네,
1: 생붕까지 생겼나요, 요즘은?
0: 맞습니다.
2: 네.
1: 어떤 맛을 더 좋아하세요, 목사님?
0: 저는 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2: 아, 근데
0: 편이라서
2: 팥은 보통은 이제 올드라고 얘기를 하죠.
0: 네.
1: 약간 이제 맞춰지셨나 봐요 이게.
0: 네, 그렇죠.
1: 아, 저는 아직 슈붕이요.
0: 네.
2: 아,
1: 저희
2: 저도
1: 슈크림.
2: 슈붕입니다.
1: 네, 목사님 역시. 네, 이게 또 붕어빵도 엄청 선호하는 그게 달라요.
0: 아, 그렇죠.
1: 꼬리냐 아니면 그 앞부분이냐.
2: 네.
1: 네. 어쨌든 이 붕어빵 전도도 열심히
2: 아,
1: 군종병들과 함께 하시는
2: 그렇군요.
1: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군종병들의 정확한 역할은
0: 네.
1: 어떤 건가요?
0: 군종병들은 보통 이제 교회 청소를 가장 주요 업무로 하고요.
2: 네.
0: 교회 관리.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랑 이제
2: 네네.
0: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들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럼 제가 군인으로서 이제 부대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보통
1: 네.
0: 훈련장에 가서 위문을 해주고 교육을 할때 그때 뭐 간식을 같이 들고 온다든지
2: 네.
0: 간식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어요? 간식을 매번 그렇게 챙겨 다니시면.
0: 네, 맞습니다. 군종 목사가 오면은
1: 네.
0: 일단 혼자는 오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2: 네네.
0: 게 있습니다.
2: 어우, 누랑상
0: 네,
2: 간식과
1: 주성 가득.
2: 함께.
0: 맞습니다.
2: 그러면은 목사님보다 그 어떤 간식의 종류에 따라서 목사님
1: 간식이 매번 달라지나요?
0: 네,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토스트,
2: 너무
0: 핫도그, 뭐 햄버거나 이런
2: 와.
0: 것들로 바꿔서
1: 근데
0: 줄 때가
1: 진짜
0: 있습니다.
1: 풍성한데요?
0: 네.
2: 야, 이
1: 네.
2: 정도면
1: 옛날엔 그
2: 와.
1: 초코물 묻힌 그 파이,
2: 그렇죠. 맞아요.
1: 그 과자 하나로 버틴다고
2: 네,
1: 들었는데.
2: 맞아요. 네, 심지어는 땡빵이 오기도 했죠.
1: 땡빵. 아, 혹시 총빵?
2: 네,
1: 네.
2: 총빵.
1: 아, 그렇군요.
2: 네.
1: 우리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신 거니까 간식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도 그 안에 담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우리 군종 목사님 모시고 오늘 또 재밌고 귀한 인터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메시지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남기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도 드립니다. 저희 찬양 한곡 듣고 돌아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FM 90.3 메가헤르츠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 메가헤르츠,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해병대 문덕교회 군종 목사님이신 우선구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97년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군인의 나의 자녀나 가족 또 지인을 보내신 분들은 반갑게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군종병으로 지금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군인분들 만약에 보고 싶으신 우리 지인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또 목사님 응원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030으로 메시지 보낼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해병대 문덕교회요.
1: 네.
0: 장점 또 자랑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기가 포항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해병대 분들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1: 네, 그래서 해병대 문덕교회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진짜 따뜻하고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병대 문덕교회를 아둘람 굴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사연을 다 들어보면
0: 네.
1: 정말 이제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나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문덕교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해병대 문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만 해도 이제 문을 닫은 교회였었는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0: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한 명이 이제 자리를 지킴으로 지금은 이제 40에서 5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참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사실 이때 좀 어려웠을 때
0: 네.
1: 전도사역을 해병대,
0: 네, 그렇죠.
1: 네, 문덕교회로 나갔었어요.
2: 아, 그러셨어요?
1: 작년 6월이었죠.
0: 네, 커피차 전도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2: 지금 그러면 뭐 1년 전이라고 하는 게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기 2025년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2: 와.
1: 그리고 지금 40명 또 10명 분들의 성도님들이 함께 사역 같이 이제 믿음 생활하고 계신다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2: 그럼 여기는
1: 드네요.
2: 군인 가족들만 있나요? 아니면 민간 가족들도 같이 함께하는?
0: 민간 가족들도 있고 군인 가족들도 있고
2: 군인
0: 병들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2: 네. 아, 그렇군요.
1: 네.
2: 네네. 여기 그 해병대 그 일사단 같은 경우는 인원 수가 어느 정도예요? 병사 규모가요?
0: 병사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에서 1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네네.
0: 네.
2: 그렇군요. 네네.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큰 교회이기도 하네요. 그죠?
0: 예, 그렇죠.
2: 네.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로서나 그죠?
0: 맞습니다.
2: 네. 네.
1: 목사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해병대 문대교회 이제 오시면서.
0: 네, 그렇죠.
1: 네, 목사님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좀 계기가 궁금해요.
0: 저는 원래는 일반대에 진학을 해서 기자나 아니면 건축가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 길을 이제 나중에 대학원을 선택할 때 한번 고려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지 원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3 때 아버지가 이제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그 창세기 설교집을 하나 저한테 주시면서 그걸 읽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와닿기 시작하고 이제 회심을 스스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1: 창세기를 보시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와, 그럼 정말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0: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빚으시기 시작하셨죠. 그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정말로 가장 복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고신대 신학과로 그렇게 진로를 바꾸게 됐었습니다.
1: 대단한 결정이세요.
0: 네,
2: 저 인생의 방향을 완전
0: 그렇죠.
1: 그래서 기자랑 건축은 또 아예 다른 영역이죠.
0: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서 그 고신대 신학과 들어가면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을 좀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일들을 저한테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군목으로서 더 이제 시험도 치고 합격을 하면서 이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야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지금 군대에 계시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이 길을 확신하시고 지금 그 꿈을 펼쳐가고 계시는데
0: 그렇죠.
1: 군대에서 좀 그러면 좀 뿌듯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본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풀어주세요.
0: 네, 이제 해병대 문덕교회에 있으면 밤낮 없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퇴근을 하고 와서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다 개개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청년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고아처럼 이제 거리 생활을 하다가 어릴 때
2: 정말요?
0: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제 아들로 이렇게 입양은 아니지만 같이 살게 돼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자라나서 이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겪다가 해병대 문덕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좀 뭐 빚 문제나 아니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워가지고 저와 이제 박상경 목사님이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저와 이제 주일날에 같이 또 이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게 자기가 빚이 너무 많아서 결혼도 꿈꿀 수 없었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훈련 받을 때도 그 빛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해가지고

0: 힘들었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 차를 사라고 돈을 모아두신 게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사실은 좀 지적으로 좀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신데 아. 그 아들을 차를 사주겠다고 돈을 다 모아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겠다고 거기 이제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이 연락이 왔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저희 앞에 얘기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형제가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청해부대 지금 48진으로 네. 지금 네네. 이제 정말 중동 해역에서 지금 임무를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건강하게. 그래서 그 형제를 보면 참 군사역이 이런 것 때문에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목사님께서 그 가운데 네. 많은 상담을 해주셨겠어요.
0: 네, 조금 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네. 밤낮 없이 얘기도 했었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부목사님과 같이 시간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좀 몸은 지쳤지만 네. 그냥 너무 보람 있는 순간이었죠. 그때가. 네.
2: 맞아요. 우리 특히 또 청년들과 가까이 있는 현장들, 또 청년들의 고민들, 또 에피소드 속에서. 또 같이 목회적으로 기여하고 또 같이 마음 나누는 시간들이 부쩍 부탁해서 왜냐하면 네, 그렇죠. 또 그 어떤 세대보다도 인생의 중요한 시기 속에서 이렇게 목회적 조언과 또 사랑하는 마음, 목양의 마음들이 청년들의 진로나 삶의 방향들을 완전 새롭게 만들어줄 네,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2: 네네, 네. 너무 도전적인 현장들이기도 하네요. 네.
1: 네. 그리고 또 뭐 많은 말을 못하더라도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이어지니까 네. 그 상담이 그렇죠.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나눠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군대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네. 군대 하면 이 땡땡파이 네. 초코 네, 붙여진 네. 그 파이가 네. 너무나도 유명해요.
0: 아, 그렇죠.
1: 혹시 요즘도 네. 그 파이를 네. 계속해서 주시는지 요즘, 선교로. 네.
0: 요즘 그 파이는 네. 그 신병들 교육하는 데에서만
2: 신병
0: 줍니다.
2: 교육대.
0: 네, 신병 아. 교육대에서만 지금 해병대 교육 훈련단이라고 있는데 해병대 모든 신병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실무지로 배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이제 실무지로 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병들이 그 파이를 네. 좀 안 좋아하기 아, 시작하는 거죠.
1: 그러면서 배가 불렀네요. 네,
0: 그러면서 이제 뭐 토스트나 아. 핫도그나 그걸로 이제 줄 수밖에.
1: 야, 아. 네. 고급져졌어요 입맛이.
0: 입맛이 네, 네, 네. 이제 고급져지는.
2: 아니 이 병사들에게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네. 본. 그 병영지로 가게 되면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
0: 그렇죠.
1: 네. 그걸 알고 또 이제 목사님 이게 네. 또 교회로 찾는 경우가 많은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2: 여기서밖에 네. 못 먹는다. 이거 만족하지 마라. 그래서 마우스.
1: 아, 그렇게
2: 맛있게 먹어라.
1: 있구나.
2: 그래서 그 다음에 네. 가면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
0: 그렇죠.
1: 아, 오히려 또 그 사람들의 이제 또 마음을 사로잡는
2: 여기는 기여를 할 수 천국을 있는. 맛보는 작은 맛백이다.
1: 네, 맛백이다. 이것은 네. 더한 게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은 게.
0: 그렇죠.
1: 아, 그렇게 또 사람들을 이끄는 그 안에서 또 신앙도 회복이 되고. 네, 너무 좋아요. 네. 혹시 또 기억에 남는 군 선교 사역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0: 네, 군 선교 사역은 좀 많은 것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은 제가 속한 부대에서 이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2: 오, 그래서 네네. 군사고는 크잖아요. 네,
0: 군사고도 네. 났었고 네. 이제 부대가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게 된
2: 그럼요.
0: 겁니다. 그래서
2: 네, 뭐.
0: 이제 대대장님이 이제 그 대대 인원들을 다 불러서 교회에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제가 교육에 앞서서 그 부대원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독교 인원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때는 정말 빠짐없이 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면서
1: 네.
0: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군기 교육대를 또 위문을 갑니다. 요즘에는
2: 네네네.
0: 이제 군대에서 영창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군기 교육대로 해서 길게는 한 2주 정도 이제 아. 교육을 받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위문을 가서 상담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저는 좀 겁이 났었던 건 처음에 어쨌든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온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험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0: 겉모습만 그렸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속마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1: 네.
0: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고, 그 인생을 참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목사님이랑 그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1: 네.
0: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1: 야, 목사님께서 이 해병대에 그래도 계셔준다는 게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해병대 문덕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또 청취자분들 중에 내 가족을 해병대에 보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서 또 해병대 문덕교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목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찬양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네, 이거 미리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찬양을 제가
1: 네네.
0: 선정을 했는데
1: 네.
0: 이게 방송에 나올 줄은 몰라가지고 좀
1: 어,
0: 찬송가를 제가 골랐습니다. 이게
1: 찬송가 저희 너무 좋아합니다.
0: 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2: 와,
0: 찬송가가 있습니다. 네.
1: 이
2: 장차
1: 큰
2: 찬양은
1: 은혜 받을
2: 저의
1: 터니.
2: 찬송이기도 하죠.
1: 야, 오, 왜 가장 좋아하시는지 목사님
0: 제가
1: 여쭙고 싶어요.
0: 대학교 생활하면서
2: 네.
0: 새벽 기도할 때꼭이 찬송을 좀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 가사에 보면은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라는 가사가 있는데, 참 인생은 어찌 보면 좀 허무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살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은데,
1: 네.
0: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소망이나 꿈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지 않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되새기는 그런 찬양의 가사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1: 와, 우리 목사님께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송의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 한곡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 해병대 문덕교회 우선구 목사님과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구 목사님은 청년분이세요. 1997년. 네. 우리 해병대 문덕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포항에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해병대 입대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또 해병대 입대를 꿈꾸는 지인을 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청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려요, 목사님.
1: 네. 해병대 입대를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군 생활을 정말 보람 있고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이제 해병대는 이제 세월이 지나도 남아 있는 게 군기에 대한 강조가 있고, 그다음에 있던 군인으로서 좀 태도를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2: 네네.
1: 그래서 그거가 좀 맞는다. 나는 네네. 그걸 그런 생활들을 좀 해보고 싶다. 네네. 하면은 이제 들어올 마음을 좀 준비해서 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2: 해병대는 좀 특별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이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문화들을 잘 견딜 수 있는 네네. 마음을 좀 준비해서 오시면 좋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2: 멋지기도 하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적이기도 하고
1: 네,
2: 그렇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네네. 더 끈끈한 것 같더라고요, 해병대는.
1: 그렇죠. 네. 전역하고 나서도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2: 네네.
1: 그다음에 그 제가 만나는 아이들도 보면은. 해병대에 대한 마음이 좀 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0: 전역하고 나서
2: 네. 그렇죠? 내가 해병대
1: 네. 그렇죠? 소속이라는 거에 대한
0: 네. 네. 사실 너무 멋집니다. 우리 청년회 때 해병대 자진 입대하시는 분들 네. 사실 훈련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알고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2: 네.
0: 너무나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또 해병대 문덕교회에서 군종 목사님으로 처음 이제 네, 목사님 그쵸. 계시는 건데 네. 앞으로 좀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신지 그 꿈과 비전을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사실 제가 세워놓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2: 왜냐하면
1: 제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2: 네네.
1: 그리고 이제 군종 목사도 3년이 일단은 임기고
2: 3년 임기예요.
1: 네, 3년 임기고 그 이후에 이제 연장을 하든지 네네. 장기를 지원하든지 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어떤 교회와 지역을 가든 그 교회와 성도를 제가 머무는 기간 동안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0: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군목으로 임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멋져 보이는 길보다 그리스도를 빛내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과 저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멋져 보이는 길보다 제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빛내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 목회의 꿈이자 제가 되고 싶은 목회자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1: 아멘.
2: 아멘. 아멘입니다.
1: 멋지십니다. 우리 목사님이셔서 네, 주님이 빛나는 그 길을 우리 목사님께서 걷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우리 해병대 문덕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청년 목사님을 위해 응원과 또 축복의 마음을 담아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 하나님 오늘 우리 우선구 목사님을 만나 오늘 해병대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고 또 문덕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청년들 또 우리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또 목사님을 찾는 여러 청년 병사들을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문덕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해병대 산하에 우리 아홉 개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각 교회마다 또 우리 목사님 섬기는 그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또 주의 평강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담대함을 날마다 우리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선교의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마음을 구하는 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사님이 전하고 나눌 때 우리 젊은 청년 변사들과의 만남의 현장 현장마다 그리스도가 빛나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더해 주시고 또 청년들 방황하고 고민 많은 청년들 때로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길을 도전하는지를 알려주는 목사님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기억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을 해병대에 맡기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자녀와 함께함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응원하게 되어질 때 주님 우리 청년 병사들의 심정 그리고 우리 사역의 현장 현장마다 은혜로 꼽히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해병대 문덕교회 사역 중이신 우성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목사님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제 소감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그리고
1: 어떤 게 당황스러웠죠?
0: 떨리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 문덕교회를 알릴 네네. 수 있는 기회가
2: 그럼요.
0: 되어서
2: 맞아요.
0: 너무나 좋습니다.
1: 네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6월에 이렇게 나오셔서 저는 더 의미가 있었어요.
2: 그렇죠? 의미가 있네요.
1: 네.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도 또 군 생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우리 목사님 군종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2: 네. 아니 그 어렵게 만났던 목사님이 이렇게 편안한 목사님이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저는 오늘 만나볼 때 필승 하고 딱 만날 줄 알았어요.
1: 그런데 목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2: 너무 부드러우신 거예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청년들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이미 더 열린 채로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 맞습니다. 네. 저도 해병대에 우리 우성구 목사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엄마 마음이랄까요?
2: 엄마 마음.
1: 아직 엄마가 되진 않았지만 참 다행이네.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2: 이렇게 좋은 군종 목사님이 있다면
1: 네, 맞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 감사합니다.
1: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 함께 읽고 또 모아서 우리 우성구 목사님께 전달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군종 목사님과 인터뷰 진행했는데 목회자가 점점 적어지는 시대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마음이고요. 또 다음 세대 사역의 최전선에 계시죠. 우리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분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고요. 또 공동 제작 진행의 우리 김광섭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평화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상대에 맞추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지혜로운 말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리처드 휴즈는 리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리더십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맞는 융통성과 포용력을 발휘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리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고 싶습니다.

살아감이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몰라 불안할 때도 있지만 감사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앞으로 더 많아질 감사 제목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며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의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제일교회 김강극 교육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너무나 많이 설교되어 온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가장 잘못 해석되고 설교되어 온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한복음을 해석해야 하는지, 그것은 요한 자신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명시적으로 아주 명명백백하게 해석을 하기가 쉽다거나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 복음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요한 복음을 읽고 요한 복음을 받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영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 한 표적을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인은 사인을 주는 사람과 사인을 받는 사람 사이에 약속된 기호예요. 사인이 많이 사용되는 운동 경기가 우리가 야구라는 경기가 있어요. 매번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포수하고 교환하는 게 사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수가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사인을 보고 아나운서들이 해설을 하죠. 아, 이번에는 뭘 보니까 체인지업을 던질 것 같다. 스위퍼를 던질 것 같다. 스플리트를 던질 것 같다. 이런 사인을 주고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수가 사인을 주면 그 손가락의 표시에 따라 손가락의 숫자에 따라 투수는 무엇을 던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사용된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표적이냐? 무슨 사인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시하는 사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일곱 개의 표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곱 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개의 표적을 제가 될 수 있으면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포도주는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데 요한은 첫 번째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려면 구약을 부지런히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포도주는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때로는 포도주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도주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 그 상징하는 바가 다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시면 포도나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화와 안식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 포도나무는 평화와 풍요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 통치 시대의 풍요와 평화로운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산다. 이 표현은

평화롭게 산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8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곧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을,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셨다. 요한복음 2장은 너무나 많이 해석되어 오고 설교되어 온 본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표적이고, 그리고 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만 가지고 설교해도 설교할 본문이 지금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라, 이 때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너무 중요한데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해도 최소 한 번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최소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2장을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톨릭은 마리아 상을 교회당 앞에, 성당 앞에 세워놓은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2장이기 때문에. 왜 가톨릭은 세워놓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부탁하기 전에 누가 거기 중재합니까? 마리아가 중재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톨릭은 마리아 중재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한복음 2장의 핵심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영광이라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히브리 개념에서 카보드는 본질을 드러내다 뜻입니다. 본질을 드러내다. 본질이 드러날 때에 수반되는 특징, 특성.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본질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다시 읽으면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자기가 누구신지 본질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훨씬 더 요한복음 2장을 해석하는데 가까워지겠죠. 그럼 포도주를 만든 게 예수님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포도주가 넘쳐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기억 못하셔도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 시대는 포도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빼곡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포도주의 시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까막눈이에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제가 성경 다 아는데요. 성경에 뭐 제가 모르는 게 없는데요. 제가 30년 가까이 성경만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아시지만 교회도 안 맡고 있잖아요. 30년 가까이 목사님들, 예? 10명씩, 20명씩 성경만 제가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다 성경을 아신다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 시대가 포도주의 시대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에 아, 메시아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풍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박탈된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짐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평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시대는 포도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대반 알아보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약 성경을 찾겠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포도주의 시대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예언하고 있는지. 먼저 아모스 9장입니다. 9장 11절부터 15절을 찾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며. 그 다음 구절을 형광펜으로 줄치시기 바랍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아모스 8장 11절에서 15절은 포도원의 회복, 포도주의 회복, 넘쳐나는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에 포로된 인류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구약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메시아가 오시는 데에, 메시아가 산을 넘어오는 데에, 메시아 뒤에 포도주가 따라오는 데에, 포도주가 메시아가 산을 넘어오면 포도주들이 메시아 뒤를 따라오면서 산을 덮는 그래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 그래서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지 산들은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완벽한 풍요를 지금, 완벽한 안식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헐리우드가 그래픽을 보여주기 전에 구약 성경이 이미 그래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을 찾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날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날에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그날에라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하는 날 아니면 회복하는 날입니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인데 요엘서 3장은 그날에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을 포도주가 넘쳐나는 시대로 구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3장 18절은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이런 말이 나와요. 포도주와 젖이 함께 등장합니다. 포도주와 우유가 함께 등장합니다. 포도주와 우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와 우유는 메시아가 인류에게 주는 두 가지 선물을 상징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메시아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이 포도주와 젖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이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구약이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창세기 찾았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는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절까지만 읽으시고 보통 11절, 12절은 다 눈을 감으셔. 11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의 모습이 포도주로 취한 모습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메시아의 모습이 우유로 인해서 이가 휘어질 정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은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포도주와 젖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주는 두 가지 선물, 포도주와 젖, 풍요와 안식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오라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앞에 나오면 메시아가 너희가 잃어버렸던 풍요, 너희가 잃어버렸던 평화와 안식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구약 성경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자마자 제자들은 아,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인이구나. 근데 우리는 사인이 아니라 암호예요. 누가 해독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해독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신학 훈련을 받은 목사들이 해독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성경을 공부하고 문헌들을 뒤지고. 그래서 왜 요한이 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할까? 도대체 포도주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본질을, 어떤 본질을 계시하는 거지? 포도주를 만드는 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뭘 계시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다 보면 다시 이 관점으로 찾아보면, 다시 이 관점으로 구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은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서여지기 전이니까요, 그죠? 그럼 이때 말씀하시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왜 서여졌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제발 좀 알라고 서여진 게 구약 성경이에요. 다른 기능도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경외하고 우리를 하나님 바로 살게 하고 이런, 그런데 이것은 2차적이고 부차적인 기능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 모세의 글, 토라, 선지자, 네비임, 시편, 케투빔, 구약은 예수님이, 그러면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분류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경의 분류법이 세 가지입니다.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 모세의 글, 토라, 시편, 케투빔, 선지자들, 네비임. 이것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세 가지를 따서 타낙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부르는 명칭, 이 타낙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 가르치는 데에, 예수님 지시하는 데에 온 힘을 목사는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두 부분을 찾았죠.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찾아서 꼭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구약을 읽으실 때마다 이제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인데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느냐?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말은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안식과 풍요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49장을 시작으로 해서 메시아의 모습과 포도주와 포도나무를 계속해서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모습이 포도주에 흠뻑 젖은 모습이다. 이게 창세기 49장의 모습.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포도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포도원은 회복되기 시작하고 포도주는 넘쳐나기 시작할 것이다. 구약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에 너희가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 풍요가 회복될 것이다. 민수기 13장을 찾지 마시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지금쯤 어떤 장면인지 대충 머리에 그려주시죠.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거기서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들고 오는 게 뭡니까? 포도 열매. 그렇죠. 성경 퀴즈 100점이십니다. 왜냐 그러면 민수기 시험치잖아요. 우리가 성경 퀴즈. 그죠? 그런데 왜 포도 열매를 하필이면 들고 옵니까? 왜 가나안 땅에 가서 하필이면 그 많은 열매 중에 포도 열매를 들고 오냐고요? 저 가나안 땅이 바로 평화와 안식과 풍요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큰 통이인지 성경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막대에 꿰어서 들고 오죠. 그것은 또 뭘 말합니까? 포도 자체가 평화와 안식과 풍요를 말하는데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의 넘쳐나는 평화와 풍요와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죠? 하지만 저곳에 가면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넘쳐나는 평화와 풍요와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또 찾아야 돼요.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딤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서 사다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다를 죽이는 장면 읽어보셨죠? 예. 거기에 사다가 왜 포도원에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죠. 사다가 왜, 사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슴이 있는데 있든지 얼룩말이 있는데 있든지 사다가 지금 포도원에 있어요. 사사기에서 상징하는 이 사다는 물론 실제 사다지요.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풍요와 안식을 말합니다. 사다가 포도원을 떡하고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누가 죽입니까? 삼손이 죽여요. 그 사자를 누가 죽입니까? 예수님이 죽여요. 삼손이라는 말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삼손이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말에 아이들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세메쉬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메쉬라는 말에 어린아이용 단어가 삼손이에요. 무슨 말이냐? 밥이라는 말 있죠. 식사라는 말 있죠. 근데 아이들이 쓰는 말은 빠빠. 빠빠 먹자, 빠빠. 맘마 먹자, 맘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삼손이 상징하는 것은 오리지널 태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이 장면도 누구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한 구절만 더 인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외경입니다.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외경을 때로는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이 외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외경을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구약 외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2바룩서 29장 5절입니다. 제2바룩서 29장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땅이 만배의 열매를 낼 것이다. 그날에 땅이 만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냐? 땅의 저주가 풀리리라 되어 있습니다. 땅이 성경에 보면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날에 땅이 만배의 열매를 내는데 포도나무 하나가 천 개의 가지를 낼 것이다. 가지 하나마다 천 개의 포도송이를 맺을 것이다. 포도송이 하나마다 천 알의 포도알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알 하나가 한 고르의, 고르라는 것은 액체나 음료 같은 걸 세는 히브리 단입니다. 한 고르의 포도주를 생산할 것이다. 포도알 하나가 한 고르, 한 고르의 포도주를 생산할 것이다. 한 고르가 얼마냐? 220리터입니다. 한 고르가 220리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하세요, 이제. 자, 220리터짜리 포도알이 달린 포도송이가 몇 개라고요? 천 개. 그 포도송이를 가진, 그죠? 가지가 몇 개라고요? 천 개. 그럼 천 알 곱하기, 천 송이 곱하기, 천 가지. 나무 하나가. 제가, 그래서 그 포도주 1리터를, 그 포도주 1리터를 제가 만 원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나무 하나가 2,000조의 포도주를 생산합니다. 제가 영천 사람인데, 영천 사람한테 이런 포도나무 하나 만약에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겠죠? 구약 외경은 메시아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시대가 포도주가 넘쳐나는데 그날에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땅의 저주가 풀려가지고 땅이 만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줄 것인데 나무 하나가 천 개의 가지를 낼 것이고 나무 가지 하나마다 천 개의 송이를 낼 것이고 송이 하나마다 천 알의 포도알을 맺을 것인데 그 알 하나가 한 고르의 포도주를 낼 것이다. 메시아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벽한 평화와 풍요와 안식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도 상당한 양입니다. 드럼통 몇 통이 되는 양의 포도주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셔서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이래시죠. 이제 요한복음 2장은 무슨 사인입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죠? 좀 더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완벽한 풍요와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풍요 안식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와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0: 그 풍요, 평화, 안식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제일교회 김강극 교육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제일교회 지역번호 054-292국에 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있었는데요. 5766번님께서 동역이라는 찬양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설 전도사가 찬양합니다. 동역.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양 세 곡 나눌 때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다시 방송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3, 4년 전에 방송을 이제 그만두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고 좀 많이 분주하더라고요. 이제 개척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여유도 좀 생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이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네,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의 선하심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신앙의 고백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러야지 비로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아,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내 기준이 되는 거죠. 나의 감정, 나의 상황들, 나의 형편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해면에 개척을 하고 올해가 이제 10주년입니다. 말씀과 찬양교회가 10주년인데요. 10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또 믿음의 성도들,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고요. 또 저희 교회는요, 절반이 중고청 아이들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하고요. 그래서 모이면 뭔가 뽁짝뽁짝하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아 하나님 좀 어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옳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때는요 이게 왜 다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며 완전하신 분인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렸습니다. 찬송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가사의 깊이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는 원래 시심 락을 하던 사람이라서요. 물론 뭐 저는 교회 음악을 다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좀 편곡을 해서 이제 락적인 스타일로 연주하기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순수하게 찬송가가 그 자체로 나이가 들수록 그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구 남도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요. 93세의 연세로 이제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이제 주님의 품에 또 그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늘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늘 그 찬송을 부르셨거든요.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10번 중에 한 6번, 7번은 그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가사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가장 깊이 있게 고백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늘 감사하다.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네, 늘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임종하시기 몇 주 전부터는 자녀들에게 늘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나팔 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나자. 네, 지금은 이제 찬송가 301장을 부르면은 그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 떠오르고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라디오를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정말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유산, 찬양들, 그리고 성경 말씀, 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책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중고등부 아이들과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뭐 때문에 어른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요, 어른이 되면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한번 빨리 어른 한번 돼봐라. 어른이 된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른이 되면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죠.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우선이 된다면 사실 어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은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 나에게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뭘 많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뭘 많이 했으면 좋겠고, 봉사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글쎄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것은 자유가 될수 있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겠지만 여력이 되지 않아서 봉사를 할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안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들을 내려놓고, 예배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에 시작하는 그 찬양으로부터, 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신앙 고백들, 그리고 또 하는 드려지는 기도들, 그리고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는 것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지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형편이 좋아지면은 예배랑 멀어지더라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교회랑 멀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교회랑 멀어지더라고요. 예배랑 멀어지더라고요. 그전에 여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분이, 말씀을 묵상하던 분이, 삶에 여유가 들어오니까요, 예배가 먼저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여유가 생겼을 때더 예배 가운데 깊이 있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를 잘 정하시고,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 가운데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찬양 들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요.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결국은 왕궁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요. 그런데 그 좋은 날이 다 지나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게 되죠.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의 기억도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떤 건강과 힘도 다 사라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참 신기하죠.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삼으시면은 더 일이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80이라는 노인이 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고 연단하셨고 그 광야를 먼저 살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먼저 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신을 벗었던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은혜,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 내가 생각하는 계획,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고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크든 작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어떤 새로운 힘을 늘 얻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정말 좋은 하루였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하루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잘 풀리는 분들이 있으셨는가 하면은 계획했던 대로 전혀 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하루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사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지난 시간에 13장 이제 삼손의 등장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삼손의 등장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많이 준다.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삼손 같은 경우는 실패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너무 실패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 걸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오늘 13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을 하겠어요. 이제 13장 끝부분이 되겠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 나시린은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그 머리를 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좋은 그 영적인 표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삼손의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영화도 그렇고 삼손 그러면 그냥 근육이 우람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가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셌던 걸까요? 삼손이 비록 그 팔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나 그 능력이 팔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등에 지고 운반했지만 그 힘이 등에 있지 않았다고요. 또 비록 머리를 깎았을 때 힘이 약해졌지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삼손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머리카락을 깎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상징이었으니까요. 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머리카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그 머리카락이 잘라졌을 때 삼손 위에 임하지 않고, 뭐 머리카락이 길때 임하고, 이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삼손이 그의 서원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약속을 어겼을 때에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의 육체의 어떤 표징이, 상징이 그를 삼손답게 만들고, 나시린답게 만들고, 장사답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로 말미암아 몸을 단련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 전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를 뭐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된다고요. 몸을 단련하기 전의 모습은 항상 메마르고 연약한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마친 뒤에 커다란 근육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뭐 초콜릿 복근 뭐 그래가지고 그뭐 젊은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그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근육이 잘 발달한 그런 근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근육이 말이죠, 잘 발달한 커다란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아마 가장 나약하고 겁쟁이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삼손이 왜소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란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삼손은 기다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수께끼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는 개구쟁이 소년처럼 장난을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한 여인들에게 번번이 속잖아요. 그는 성경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그는 또 아주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앞 치마 자락에 매어 달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실 때 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는 마치 물과 같이 연약했어요. 삼손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힘의 원천을 알려달라고 말을 했죠. 그들은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삼손을 보고 놀랄 뿐이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작고 소심한 사람이 그토록 무서운 힘을 쓸수 있단 말인가? 그걸 몰라가지고 여인을 통해서 알아내게 했던 것 아니에요? 어디서 네 힘이 나오느냐? 거기에 오직 하나의 설명, 곧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설명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일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삼손이 그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자,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죠.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랬어요. 아니, 저는 삼손이 보문과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 나시린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고 너왜 머리를 그렇게 길게 하는 줄 아니? 너는 거기에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받으며 자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게 잘

자랐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왜 아직, 왜그 직접 그 여인에게 가서 나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요? 왜 그녀의 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당시에는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삼손은 왜 손수 그 일을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또 하나, 그는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주선해 주어야만 이게 할수 있는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14장 3절로 4절 가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해야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의 결혼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의 기회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의 출발은 그러면서 보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랬어요. 사자가 뭐 당연히 소리 지르죠. 우리는 나실인이 포도원을 멀리 한다는 사실을 이제 삼손이 그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나누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포도원을 멀리 하지 않았어요. 포도를 멀리 하지 않았어요. 멀리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 않았던 것보다도. 6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다시 내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들에게 그것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함께 딤나를 만나러 가던 도중 삼손은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 위급한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해 가지고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여행 중에 삼손은 그 사자의 시체에서 그 벌떼가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삼손은 그 꿀을 퍼서 그 꿀의 일부를 이제 부모에게 드렸는데 어디서 났는지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시체 손을 대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실이는 또 여기에서도 또 법을 위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삶 속에 역사하실 때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사자를 마치 맨손으로 염소새끼 찢듯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앉으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돗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돗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당연히 풀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건 삼손만이 아는 건데 그건 뭐 삼손만이 경험한 것인데 어쨌건 말이죠. 삼손이 결혼 그 잔치를 베푼 것은 풍습에 따른 것이었었고요. 그 잔치는 신부집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 초대된 그런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당시

꺾이는 그 오락의 한 형태였고, 삼손이 그 손님들에게 수수께끼를 제시한 겁니다. 삼손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는데 얼마 준 거죠? 7일 동안의 여유를 주었던 거죠. 그들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삼손이 30벌의 고독과 또 그러니까 속옷, 이제 배옷 이런 것들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 맞추지 못하면 삼손에게 되레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삼손이 죽인 사자와 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에 대하여 알지 않고서는 그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되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밥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참 재밌네요. 그렇죠? 브리스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이제 부추겨 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비밀을 알아내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아버지 집과 함께 이제 불사르겠다고 그 청년들이 위협을 하니까 이 여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물이잖아요. 7일 동안 남편 앞에서 그렇게 울어대니까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계속적으로 울어대는 여자는 참으로 어찌 보면은 참 이게 뭐 견딜 수가 없죠. 남자 입장에서. 마침내 삼손은 아내에게 항복하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은 멋진 비유로 상대를 비판하는데도 능숙했다고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는지 알아내고 삼손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밥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말 아닌가요? 너희가 나의 아내로 그 답을 알아내지 못했더라면 뭐 어림도 없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이 아스글론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 아스글론 남쪽으로 남쪽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줄 30벌의 겉옷을 얻기 위해서 3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또 여기서 유의해 보아야 되겠죠? 삼손은 수수께끼의 비밀을 누설한 아내에게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20절 마지막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그러므로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를 잔치에 참석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그 아내를 또 이제 자기 딸을 이제 주었더니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불사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 하니 이랬어요. 이제 삼손이 이제

0: 화가 가라앉은 후에 그 아내를 방문해서 염소새끼를 이제 선물로 주려고 이제 아주 이제 예전 그런 방식들이죠. 이걸 뭐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예전 방식으로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 삼손의 장인이 더 이상 그 너의 아내를 줄수 없다. 그때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친한 친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만약에 그네 원한다면 그 여동생을 취해라. 그 여동생이 더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과 단과 아직 베이지 못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르는지라 그랬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당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 꼬리를 서로 묶고 그 사이에 회를 달아서 아니 횃불을 단 거겠죠. 여우를 그밭 사이로 몰아대니까 뭐 사방에 불이 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불량 소년, 예? 불량 청년 이게 저지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삼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그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좇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삼손은 딤나에 내려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찾기를 권했는데요. 삼손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던 이 여인은 어느 민족이었나요? 1번 가나안 사람, 2번 블레셋 사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나시린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

93.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역경을 긍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다. 위기를 해결하며 자신의 능력을 알고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 이미 성공한 위인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역할 모델을 찾아라. 최악의 상황에도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일이든 봉사든 남에게는 항상 최고의 것을 주어라. 이 얘기는요, 시각장애인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미국 행정부 차관보까지 올라갔던 고 강용호 박사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잘 배우는 것만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신앙과 더불어 잘 개발해서 사람을 키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흉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 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익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결핍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빨간 야기 부른 우리는 복이 있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오복 같은 것처럼 내 삶의 조건이 제법 괜찮은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 안정된 상태. 그런데 성경이 처음으로 말하는 복은 많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구하게 되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o You Dream of Me?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Rose? 데이빗 미스의 We Are the Reason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 부은 그 사랑, 오벳의 이사야 53장,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무속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신점을 보고 와서 자신의 미래와 생사 화복을 물어봤다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한번 해봤다 말하는 경우도 있죠. 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지 알고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붙잡을수록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두운 시도들이 끊어지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더 크리스 브라운과 엘레베이션 월십이 함께한 Trust in God, 체리티 게일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그리고 제르미 캠프와 에드리안 캠프가 함께한 Worthy of It All, I Exalt Thee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성도 폴리카프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가장 명망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전도에 힘쓰던 폴리카프는 90세가 다 된 나이에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요. 황제를 위해 향을 피우는 일을 거부했다는 죄목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카프의 인품이 어찌나 훌륭했는지 폴리카프를 잡으러 온 병사들도 그의 기도를 듣고는 결박을 풀고 나귀에 태워 극진히 호송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폴리캅을 처형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던 헤롯은 감언이설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이라도 황제를 주라 부르며 제사에 참여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캅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0년이 넘게 사는 동안 내 구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헤롯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폴리캅을 묶어놓고 맹수와 불로 위협을 했으나 폴리캅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한 신앙의 길,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별그대의 첫 곡은 연주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포스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순교자 폴리카프는 참 유명한 분이시고요. 저희가 본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제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이 더 악해지기도 해서 눈치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세상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악한 영이 저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이 필요해 희저일의 찬양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율동도 같이 있는데 아시죠? 바디미오가 눈을 떴다네 했을 때 이렇게 두 눈에 손을 가리다가 이렇게 탁 열면서 아, 이 율동을 그 1, 2, 3, 4절을 다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적에 교육받았던 거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율동

운동을 따라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떤 세상 풍파가 있을지라도 어떤 악한 영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도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별그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셨죠? 그런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를 동반하지 않는다. 순종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이라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선택하곤 하죠. 내가 이만큼 참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상을 주셔야 한다며 권리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특권이자 최고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계산과 요구를 멈추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쇼룸의 순종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순종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부영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명선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4U의 사랑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민호기의 감사위에 감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옹기장이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페르난도 우르탈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들려드릴게요.

0: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과 오버플로우의 믿음과 삶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강찬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1: 믿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당신 곁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좋은지, 또 하나님 말고도 세상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유흥이나 재미나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저 북녘 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수많은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분들과 북방의 동포 여러분들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혹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을 당하거나 방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이야 참 좋겠지만 이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더 많이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북녘당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하신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설치하시면 지금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순희 선교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에 나오게 된 지순희 선교사님. 하지만 그곳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쫓기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인권 유린의 상황도 직접 목격하면서 깊은 절망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로 지순희 선교사님을 이끄셨습니다. 자, 오늘 중국에서의 또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하신 지순희 선교사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지요.
1: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꼬리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또 깨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나한테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야 이게 또 우리 나는 그때 이게 뭐 하나님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보고 아 우리 조상들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러면 꼬리 흐르는 땅이란 게 어디야? 무슨 산이라는 산이 가라는 소린가? 눈이 한 길씩 쌓였는데 어디 어느 산에 꼬리 있단 말이. 그다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중국이 우리 조선보다 잘 사니까 북한보다 잘 사니까 아 그 중국이 중국을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모이다. 중국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차를 타고 들어와서 아들이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네 직장, 그 직장장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불렀죠. 아들을 시켜서 누구 말 오라 해라, 누구를 오라 해라 해서 두루두루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도저히, 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집에도 계속 잠복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 가자.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 데리고 일찌감치 그 이렇게 그돈 주고 타는 자동차가 있어요. 서비차라는 거. 그 서비차 타고 연암에 올라가서 연암에다 염소 밀수를 했댔으니까 염소 개 그때는 염소 개를 이렇게 밀수할 때예요. 그 염소 개를 싸달라고 돈을 늘어놨던 거 아들한테다가 이 집에는 얼마다 이 집은 얼마다 아들 데리고 댕기면 쭉 인계를 했어요.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다가 야 정말 그 땅을 떠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두고 그렇게 오자니까 너무 그래서 그냥 해산 시내는 못 들어오고 그 위에 보천군읍이란 데 있거든요. 보천군읍에서 이틀을 묵었어요. 내가 그 장사 다니던 집에 들어가서 아무 약초 싸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틀 묵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자 가자. 일단은 보이부에서 문제가 좀 증득해질 때까지 내가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 돈 벌어가지고 다시 오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 보천중대에 찾아 들어가서 그 위생지원하는 군인한테다가 돈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나하고 같이 밀수하던 애도 이 막 발발 떠는 거예요. 자기가 응? 잡히면 어찌겠는가. 나는 그놈아 따라가겠다 하고 천연대 너무 가겠다 해서 가까지 데리고 둘이 강 넘었죠. 야, 그게 12월 12일 날인데, 그때도 그 암록강은 이 가운데는 다 안 얼었어요. 그렇게 하고 딱 온 구간을 찾으니까 어딘가 바위 밑에, 딱 바위 밑에 바위가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림자가 진 그런 구간이, 그래서 한 50m 정도 그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거길로 넘었죠. 야, 넘었는데, 강에서 넘으니까 이렇게 벼랑인데 벼랑을 올라가는 오솔길이 있어. 그래 벼랑 꼭대기 또 올라서니까 논밭이 조금 있고 논밭 지나니까 그 중국 아이들이 다니는 대도로가 있어요. 대도로를 지나야만이 산에 붙는 거예요. 그 산을 타고 이제 그 어디 그 브로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논밭을 딱 지나서 대도로를 걷으니까 그다음에 요쪽에 마을에서 개들이 형편없이 짖는 거예요. 개들이 짖는다는 정도에 근데 개들이 막 지어서 막 뛰었는데 눈이 새타야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막 사람들 나오더니 둘이 그만한 전지, 그, 저, 변방대 아이들이 쓰는 전지가 있어요, 이런 거. 그저 그건 한 100m씩 쫙쫙 나가죠, 빛이. 그런 거 가지고 막 산쪽을 비치면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래, 막, 근데 막 중국말 하면서 서람에 이 사람들이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변방대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추우니까 잠시 그 갠집에 들어가 있다가 개가 너무 짖으니까 나온 거란 말이지. 지금 군인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그 우리가 지금 산타기 붙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젊은 아이는 어느새 달아났는지 산속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야. 아야, 그 다음에 이건 오전 이밭 가운데로 왔는데 보니까 그

옥수수 대를, 옥수수는 따고 옥수수 대를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게 군데군데 여러 개 있더라면. 그래서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가만 앉아 있었죠. 야, 그 순간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내다보니까 군인들 둘이 개또한 마리 있는데 그걸

0: 말도 안 나가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내가 잡히면 난 무조건 청살이구나. 야, 오늘 저녁에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별리마 달리마 나를 좀 살리달라 계속 이렇게 빌었어요. 거기다 대고. 근데 그 눈을 밟는 소리가 빠다닥빠다닥 이렇게 소리 나던 게 잠잠해지고 점점 그 발소리가 멀어지죠. 그다음에 자살아 하고서 곧 잠으로 내다봤더니 아니 군인들이 금방 여기까지 앞에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너무 이상한 일이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다시 그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야 그다음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발발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범순아 범순아 불렀더니 그만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야, 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냐? 야, 세상에 기차다. 니 어떻게 나, 그놈을 버리고 가냐? 하니까 나는 그놈아 뒤따라오는 거 했지 무슨. 그래, 그놈아 어디 있어? 그놈아 너무 바빠서 저 옥수수 단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그놈아 그 군대들이 어디로 가? 모르겠다. 어디로 대비 가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손 쥐고 그다음에 해체설이 그 부럭구 집을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하여튼 그 중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내가 올 때는 그래 보이부에서 있는 야단 법석을 피우는 동안은 내가 가서 돈이나 좀 벌자 했는데 도저히 중국에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일단 55살이니까 나 먹었잖아요. 나 먹은 데다가 거기다가 말을 모르지. 뭐 문을 열고 밖에 혼자 나가기도 무서운데 어디가 돈 벌겠습니까? 못 벌어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한 사나 한달 자기네 집에 둬두더니 그놈아 빨리 그놈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기란 말이야. 그럼 내 어디로 가라는 기가? 아니 자기네 가라는 데로 가라는 거지. 그럼 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싼돈 가래. 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그래 야들이 나를 지겨워하면 야이들이 혹시 공안에겠다 고할 수도 있겠다. 너무 지겨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야는 가란 데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안동으로 갔어요. 안동 가서 아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중국에 있는 8개월 동안 저는 내 일생에 그렇게 울어본 때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왜 그렇게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셨는지 지금에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탈북민 여성들이 그 눈물을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 인권 박해, 그 중국 사람들한테 당하고 맞아대고 거기서 도망치다가 잡혀서는 뼈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거기서 산동에서 돈한푼 없이 말도 모르지 길도 모르지 한게 그래도 두달반 만에 거기서 제가 탈출해서 다시 동북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 동북에서 한 5개월을 있었는데 5개월 있는 동안에 야, 이게 어제는 한몇 개월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가 막 빠개지게 아픈 거예요. 야, 정말 머리 너무 아파서 거기 그 한족 사람 보고 말했어요. 이좀 나로 병원을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그리면서 병원을 데려가 달라. 하니까 병원을 못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청진기 이런 흉내랑 내면서 주사만 놓는 흉내를 내니까 못 간다. 공안이 붙들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게야. 아, 그러면서 약국에도 못 가지. 약국에 가서 그 전통편이라는 거 싸다 주는 거 먹고 계속 견디는데 마지막에 너무 지겨워서 그랬어요. 아, 어서는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이거 좀 밝잖아. 좀, 점이나 좀 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를.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막 이렇게 빌면서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모르니까 이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나는 말했는데 조선족 교회를 데려간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1: 그렇게 지순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믿음을 더 갖게 되고 한국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송 전해드린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과를 점수화해 무기를 조달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 전쟁의 게임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이 중국의 6.4 태난먼 사건 37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 무기 조달 체계에 자금을 지원하며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타지키스탄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세포 등판 종축장에서 가축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해 중앙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돈주들을 대상으로 애국미 헌납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며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과를 점수로 환산해 무기를 조달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미 오브 드론 보너스 제도를 통해 러시아 병력과 장비를 공격한 실적을 점수로 지급하고 있으며 드론 부대는 이 점수로 각종 무기와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병력 사살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부여되면서 전쟁이 마치 게임처럼 운영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병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군의 보급망과 지휘 체계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육군은 최근 드론과 로봇, 레이더, 인공지능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인공지능이 오판할 경우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래 전쟁이 AI와 무인 체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전히 인간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의 육사 테난먼 사건 37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역사적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와 탱크에 의해 희생됐다며 당시 짓밟힌 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청춘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한 세대의 열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위대한 국가는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고 역사의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며 중국이 테난먼 사건의 진상을 인정하고 화해와 대화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1919년 5·4 운동은 기념하면서도 테난먼 사건에 대한 기억은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올해가 대만 총통 직선제 실시 30주년이라며 민주주의가 대만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테난먼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묘지 참배와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희생자 유족 단체인 테난먼 어머니회는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사건의 역사 속에서 잊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나토의 무기 조달 체계에 약 2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면 동맹국들이 자금을 모아 조달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 PURL 체계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일본은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당하는 나토 안보 지원 훈련 기구에도 자위대 인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살상 장비 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전투 양상과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시에 향후 동아시아 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제 공조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3월 역대 최대 흑자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로 우리나라는 3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33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905억 9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등 정보 기술 품목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24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는데요. 다만 외국인 입국자 증가로 여행 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 효과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연유산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최근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고 이번에는 충남 서산과 전남 고흥, 무안, 여수 갯벌이

추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존 등재지인 서천과 고창, 보성, 순천 갯벌의 완충 구역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대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갯벌은 보성과 순천, 여수 고흥 갯벌, 신안 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서산 갯벌 등 모두 6개 권역으로 구성돼 서남해안 갯벌 생태계를 폭넓게 포괄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1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한양의 수도 성곽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주 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 두샨베에서 한 타지키스탄 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는 기존 코리아 페스티벌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타지키스탄 정부 인사와 시민, 재외 동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축제 첫날에는 현지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K-POP 경연대회 결선이 열리며 우승자에게는 K-POP 월드페스티벌 글로벌 예선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과 타지키스탄 공연단이 함께하는 합동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또 행사장에서는 한식과 전통놀이, 관광, 뷰티,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타지키스탄 제2의 도시인 후잔트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사관 측은 최근 타지키스탄 내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조건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면서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모성 영웅, 공산주의 어머니 칭호를 선전하며 자녀 5명 이상 가정에 식량을 특별 배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12명을 둔 여성을 모범 사례로 내세우며 다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경제난과 양육 부담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러 자녀를 낳기보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애국심을 강조하기보다 식량과 생필품 등 실질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종족장에서 우량 품종의 새끼돼지와 염소,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내각 수위방역 부문과 노동당 조직기도부, 국가정보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현장에 급파돼 전면적인 봉쇄와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일꾼들의 직무 태만과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방역과 과도한 밀집 사육, 폐사 사실 은폐와 장부 조작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폐사한 가축들의 평양 중앙 종축장에서 내려보낸 우량 종자로 확인되면서 현지에서는 단순한 방역 사고가 아닌 정치적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추진해온 세포지구 축산기지 사업의 성과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따라 현지 간부들과 관리 인력들은 대대적인 문책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 당국이 이른바 돈주들을 대상으로 애국미 헌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지역별로 경제력이 있는 주민과 개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식량 헌납 규모를 할당하고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를 애국운동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강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식량 가격과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헌납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헌납 규모에 따라 당국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요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 확보와 체제

결속을 동시에 노리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로 시작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안주, 양덕은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4도, 안주 13도, 양덕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삭주와 자성, 강계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삭주 12도, 강계 10도, 자성 9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 23도, 강계 21도, 자성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신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끼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3도, 사리원과 신계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사리원과 신계 2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는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8도, 장진 5도, 풍산 4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18도, 장진과 풍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도 웅기를 제외한

0: 부산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무산에서만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웅기 11도, 무산 5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7도, 웅기 15도, 무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스리심을, 우리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기업을 세운 콜레드 힐튼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노력했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지하며 용기를 얻었다.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랄 때,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우리 힘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첫 찬송으로 올려드린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친구 되시는,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울 때,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에 이어서 험한 십자가 능력이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힘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 소망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샤론의 꽃 예수 찬송,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두 곡의 찬양 함께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타임 잡지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과 그 아들 프랭클린 그램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서 이번에 그 양반 동상이 미국 국회의사당 내에 앉혀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아들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들들의 롤모델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의 상대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들은 도덕적 기준을 아버지에게 둔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정직하게 못할 것을 알면 그 아들도 세금을 속이는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그러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역시 자기가 장가들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 된 후에 가장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와 함께 지낸 추억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막대하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 종교들을 아이들이 갖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작은 눈들이 작은 귀들이 그대로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부모라고 합니다. 그 작은 손에 그대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0: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서 정말 세상과 짝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였습니다. 계속해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의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의 이야기 어제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정착 1년쯤 됐을까요?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새로운 꿈을 찾아 또 도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제3국에서 두 달 정도 계시다가 네. 대한민국으로 정착한 지 이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몇 개 계절을 대부분 보내셨어요.
0: 네.
1: 지금은 봄 거의 뭐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네. 길목에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 이제 시기들을 경험하시면서 네. 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
0: 네.
1: 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0: 네, 많죠. 그 중에서도

0: 여기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넌 배울 수 있다는 게이 점이 너무 저한테는 뜻밖이고, 어쨌든 그 하나원에서나 다 그거는 배우고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그걸 보게 되었거든요. 네,
1: 요양보호사요.
0: 그래가지고 두달 동안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쳤어요. 시험 쳐서 합격까지 됐어요.
1: 세상에,
0: 네, 이거
1: 어떻게 바로 합격하셨어요?
0: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합격까지 받고 나니까 자신심이 생긴 거예요. 네. 자신심이 생겼고, 그러니까 나도 이 남한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 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1: 요양보호사를 합격하기까지 요 직접 필기 시험도 봐야 되고,
0: 네, 필기, 실기 다 했어요.
1: 직접 해보는 실기.
0: 네, 실습했죠. 실습, 한 달은 실기고, 한 달은 실습이에요.
1: 직접 가서
0: 네,
1: 경험을 해보고.
0: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제가까지 다 실습 나갔었어요.
1: 그러면은 이제 자격증을 따신 거죠?
0: 네.
1: 그렇게 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
0: 네네.
1: 언제부터 그럼 일하실 생각이세요?
0: 그게 이제는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한달 후에야 자격증이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손에 쥐어야지만이 그 출근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달 동안 여행도 갔다 오고, 네, 좀 중국에 있는 집에도 갔다 와서부터 정식으로 출근할 결심이에요.
1: 그래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거군요.
0: 네.
1: 선교차.
0: 네네.
1: 더 많이 다녀오세요. 일본도
0: 네.
1: 있고 또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0: 중국에요.
1: 중국도
0: 네.
1: 다녀오시게요. 가족분들이 있으신.
0: 네네네.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네.
1: 자제분들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0: 네. 영상통화하거든요.
1: 곧 엄마가 가겠다.
0: 네. 너무 좋아하죠. 애들이 저 언제부터 간다 간다면서 못 가고 지금 몇 달째 미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매일 물어보면 이제는 더 미루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한번 갔다 와서는 정식으로 출근을 할 거예요.
1: 사실 근데 자제분들이랑 헤어지신 지 지금 1년이 채
0: 네네네.
1: 안돼
0: 1년 지났죠. 네.
1: 지나셨어요.
0: 지났어요, 1년.
1: 너무 보고 싶으실
0: 네.
1: 것
0: 1년 반 거진 됐어요.
1: 같아요. 또 오시는데도 기간이
0: 네.
1: 있으셨으니까. 요양보호사로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자제분들이랑 가족들이랑 만날 그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되면서 제가 괜히 설레면서
0: 아유, 감사합니다.
1: 선생님이 보호사로서의 1년 차의 모습, 2년 차의 모습도 저희가 한번 모셔서 얘기를
0: 네, 그때 가서
1: 나눠볼게요.
0: 기회가 되면.
1: 이게 요양보호사를 여기서 자격증을 따도 북한과는 많이 다른 게 선생님이 또 1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제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0: 네, 제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 그게 진짜 와 진짜 너무 자유다.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제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1: 이제 이곳에 오셔서 요양보호사로서의 또 하나의 삶의 막을
0: 네.
1: 올리셨는데, 선생님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까요?
0: 네. 네. 그때 가서 제가 이 요양보호사로 하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으면 다른 것 공부에도 이렇게 도전해 볼 생각도 있고요.
1: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0: 무슨 간호조무사 같은 거. 네.
1: 간호조무사.
0: 그런데 다른 데도 좀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쭉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한번 더 배워보려고요.
1: 배움에 대한 열정이.
0: 그래서 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1: 아니, 그렇게 여기서는 배우고 싶다는

0: 그 열정이 있으면
1: 네.
0: 또 시간과 여건이 되면 바로 배울 수 있는
1: 네.
0: 그런 것도
1: 너무 편리하잖아요.
0: 맞아요. 정말 네. 통일이 됐을 때 물론 다음 세대 친구들이 다음 네. 세대 분들이 할 일이 정말 많겠지만 맞아. 우리가 부모님 세대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들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게 감사한 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편리하고 그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배우고 네. 싶은 거 다 배울 수 있다는 게 이 점이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감사한 거예요.
0: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그런 날이 왔을 때
1: 네.
0: 왕래가 가능해지고 복음 통일이 됐을 때
1: 네.
0: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1: 아, 그때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에 고향에 가서 우리 주님 은혜를 우리 주님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접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믿어야지 살 길이 열리고 그런 거를 고향 사람들한테도 전도하고 싶어요.
0: 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인 복음을
1: 네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1: 네네네.
0: 그런 꿈이
1: 네.
0: 머잖아 현실이 될 줄을 믿으면서
1: 네.
0: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1: 네.
0: 다음 시간에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 네.
0: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또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 중국에서 약 20년 동안 생활을 하신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내주 하나님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찬양 전에 우리 정착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희의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우리 몸소 함께 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새벽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소망과 함께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교통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교통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붙들 때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오늘 하루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올려드릴게요. 찬양 바로 함께 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죽동 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3: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집사님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 귀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여쭙고 싶어요.
2: 네.
3: 그렇게 3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외화벌이로 나가시고 나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성경을 몰래 주셨던 선교사님도 만나시고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북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쯤에 있었던 게 극동방송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2: 맞아요,
3: 우리
2: 예.
3: 집사님에게 이 극동방송은 네모다, 나에게 네모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 네모를 채울 수 있을까요?
2: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극동방송 아니군,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아...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셨잖아요. 네. 종교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을 발각됐으면 정치봉 수용소

0: 평소행까지 갈지도 모르는 위험 부담을 안 하시고 극동 방송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그 당시의 극동 방송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1: 저희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국동방송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이 모든 걸 이제 말씀 또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하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가면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0: 네, 그렇게 수년 동안 들으시는 중에 성경책도 받으시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원래 이 질문을 고정적으로 드리진 않는데 집사님에게 극동방송 가장 좋은 점.
1: 저희가 이제 제 극동 방송을 이제 한 30년 전에 애청한 한 사람으로서 또이 극동 방송을 이제 세우신 뭐 김장한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또 오늘 제가 이 극동 방송이 저는 러시아 추운 지방 이름을 따서 국동 방송을 할 것이라고 믿고 러시아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본이라는 거 알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국동 방송 30년 전에 들었던 그 주파 원지에 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도 이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많이 애청하는 그런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사님처럼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으신 지뭐 1년, 2년도 채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우연히 또 이렇게 뭐한 주, 두주 간격으로 아니면 수년 만에 들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자면 집사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예,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기만 하면은 손해는 안 봐요. 열심히 주님 말씀 보고 말씀 계명대로 살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일용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사는 때는 주님의 항상 그 가족과 그 가문에는 복을과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어려울 때 능력과 힘을 주시고
0: 아멘.
1: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나가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0: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의 고향인 자강도, 산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자랑해주셨던 자강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화벌이로 중국, 러시아, 또 중동 지역까지 가더라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 극동방송은 세계 각국으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목소리를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곱씹어 좀 두드시면서 주님이 사랑과 복음이 뭐이고 축복이 뭐인지 알아가며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0: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된 그 소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때를 함께 소망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시고 와중에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서 선교사님을 만나셔서 성경책을 통해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복음의 여정의 구원의 길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복된 길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 복된 길에 여러분 혹시 잊지 않고 계시는지요?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 그 가는 길은 모두 같은 의미의 길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음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데 여러분

그 길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되는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이 태어나 꿈틀거리는 삶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여정에 모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천국 길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길, 복음의 여정에 있는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새로운 생명이 생겨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지가 흔들림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형제들이 생겨납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옛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구원의 길, 복음의 여정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변화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옛날 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은 사라져가고 완악한 마음은 떠나가고 이제 부드러운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헤매이지 않고 쓴뿌리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과거의 죄 문제를 다 해결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에서 다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처럼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0: 또한 인생의 영원한 문제인 죽음 이후에 내세의 문제, 천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은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길, 천국의 여정, 복음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이요 축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또 천국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여정에서 만난 길동무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하늘빛이 다소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걸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비구름의 영향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로 가장 많겠고, 평안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20mm, 황해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8도, 서울과 대구, 목포와 여수가 16도, 광주가 15도, 평양과 신의주, 대전이 1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이 13도, 청진이 12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8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대전이 28도, 춘천과 서울이 27도, 개성과 목포, 여수가 26도, 평양과 부산, 제주가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2도, 강계가 21도, 해산 18도,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복음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디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온누리 워십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붕역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 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의 하나님께 이 시간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인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에 적응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 소수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정착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찾아 또한 먹을 것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실제로 살아가기에는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한 인격적인 차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탈북민을 위해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국 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 10% 정도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90%의 탈북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깨우쳐 주옵소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훈련뿐 아니라 동족을 위한 북한 선교 훈련이 있게 하시고 북한 선교 헌신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동족들과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무성한 나뭇가지를 누비는 새들이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여도 열매를 맺는 이치를 깨달으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가지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푸르른 6월의 대지처럼 생명의 수액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마침내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앞으로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후 2026년 6월 9일 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은혜로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하시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랑을 12장 31절에 보면 가장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좋은 큰 은사, 가장 좋은 길로 소개를 하죠.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은사도 바라보고 또 은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추구할 때 가장 기본되는 이 전제가 뭐냐면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추구하며 원문에는 딱 단문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아, 영어 성경에는 pursue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rsue 추구하다라는 뜻이죠. 헬라어 원문은 디오케테라는 단어입니다. 디오케테. 디오케테는 사실 이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에도 사용이 돼요. 이 디오케테는 이제 사냥꾼이 원래는 먹잇감을 쫓듯이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때도 집요하게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사랑을 추구한다. 사냥꾼이 먹이를 추구할 때도 아주 집요하게 이 먹잇감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사냥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냥감이 포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사냥, 왜냐면 이 예를 들면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가까이 가는 느낌을 알면 토끼가 발딱발딱 뛰어서 자꾸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래서 사냥감을 한번 잡으면 산 몇 개 넘는 것은 보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냥을 하면 살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요런 마음으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은 집요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특별히 여기서의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안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도 공간이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사랑하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으면 그거는 자기 사랑밖에 안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그리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변에 사랑할 사람,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 그리고 사랑은 관계를 타고 흐르는 거죠. 관계 없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왜? 우리가 추구하는 그분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 기본 전제는 사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를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이웃을 함께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더 사랑하려고 하는 열망을 갖고 뭘 사모하느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들은 이제 영어 성경에 spiritual gift라고 나오죠. 영적인 선물들,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영어로 desire, 욕망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죠. 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한다라는 건 뭐냐? 이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특별히

1절에 보면 뭘 하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겁니다. 자, 예언은 이 고린도전서의 은사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라는 측면에서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은사. 이게 뭐다?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용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로 신령해 하면서 자랑하며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다. 왜?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내 속에 깊은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집중하려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는 건 좀 같이 좋죠.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이제 공동체를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께 원통해서 기도를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다가 막 그 기도에 휘말려요. 나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돈이 필요한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이렇게 방향이 아버지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우 우리 집안에 저 왼수가 생각나네.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한 목소리로 교회의 이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할 때는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각자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너무 조용하면 막 다 이렇게 졸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도의 소리는 좋다. 근데 내가 골방에 다른 곳에 교회에 혼자 기도하러 왔을 때 혼자 있을 때는 탄식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해도 좋죠. 근데 기도할 때 모두가 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럼 다 같이 적절히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기도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게 왜 소리가 막 한 사람이 막 이러면 막 다 그쪽으로 정신이 가니까 다 이제 덕을 위해 서로가 기도를 하기 위해 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막 샬라샬라 하고 막 하면 이제 그러려니 하는 분은 그냥 자기 기도하는데 이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게 막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몽롱해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 말을 하는 게 너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끔씩 못 알아듣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 이 방언은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로서의 방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각각 그 각각에서 온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다 기도했죠. 그러니까 외국어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외국어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영어로 막 그냥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방언이 있고 다른 방언은 뭐냐? 하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만 직접적으로 가는. 이게 하나님께만 내 비밀을 말하는. 마귀도 못 듣는. 하나님께만 올려듣는 이 기도가 있죠. 이게 바로 하늘 언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 개인의 유익은 있지만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는 그렇게 큰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 개인으로는 덕이 되지만 그래서 게다가 이제 막 방언하고, 어우, 저 사람 방언하네. 또, 저 사람은 또 막,

방언이 바뀌네. 근데 또 어떤 분은 방언을 하면 맨날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따따따따로 시작해서 따따따따로 끝나요. 한 시간 동안. 그럼 아유, 1년 내내 따따따따만 하네. 어떻게 따따따따로 시작해서 따따따따로 끝나냐. 그럼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막 기도하다가 따따따따하고 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것도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느냐?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 말하는 것은,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느냐? 사람에게 말한다. 이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한자로 이 예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예자, 미리 예자, 코끼리 상자죠. 그 다음에는 그 예금할 예자. 코끼리 상자는 옛날에 죽은 코끼리 시체 위에 점을 봤다고 그래서 코끼리 상자면 점칠 예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 이런 의미에서 예언은 뭐냐? 미래를 점쟁이처럼 알아맞히는, 기륭화복을 알아맞히는, 무당이 하는 이런 행위들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근데 성경의 예언은 물론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이 말씀도 있지만, 이 예자라는 건 뭐냐?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것. 요게 예언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예언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오는 무슨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받았죠. 뭡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계시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아서 알기 쉽게 전해주는 것. 그런 면에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일종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나누는 것, 이것도 예언의 나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나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만, 말씀 나눔은 기본적으로 예언에 속한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나누는. 그래서 이 예언하는 자는 이 예언을 통해 뭘 하냐? 3절에 보면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말하여서 덕을 세우고, 그 다음 권면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위로하는 것. 이게 예언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예언을 했더니 잠이 안 와. 교통사고 난다고 하니까. 잠이 안 와. 불안해서 막 꼴딱꼴딱 세우고. 이게 예언이 아니라 겁주고 겁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말 듣게 만들고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무당의 말을 안 들면, 여기를 나가면 막 저주를 받는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덕을 세우고, 그 다음 권면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또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나눌 때 위로가 되죠. 권면도 하죠. 덕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 자체가 예언의 본질적인 목표를 잘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설교, 예배 때 선포하는 설교도 이런 기능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워요. 근데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성경 읽기반이나 교리반이나 열심히 공부하며 말씀을 잘 세워야죠.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럼 방언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밀을 아뢰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도 참 좋습니다. 자, 특별히 나는 너희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건 예언하기를 원한다. 자, 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자, 방언을 막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께 말하려는 게 뭔지를 이렇게 깨닫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모두가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구조를

0: 근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 아, 그거 알려면 500원 또막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계시, 지식,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여기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같이 동격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활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무엇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교회에 관해서 저 어디 산내에 혼자 들어가서 나무뿌리 뽑고, 기도원에 가서 은사 받고,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예언한다 그러고 막 째려보고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막 겁나하고, 이러는 게 건강한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의 모든 활동, 그리고 내 일상의 모든 활동의 근본적인 저변에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추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추구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은사 중에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하는 사도의 마음에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이고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해답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함께 유익한 길을 공유하도록 마음을 쓰는 이 사도에게서 은혜를 받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렇게 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죠. 오늘은 내 주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멀리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서부터 가까이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까지 우리 기도의 지경이 이 아침 더욱 넓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모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일수록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먼저 힘쓰라는 사도의 권면을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묵상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6월 9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소망되소서. 오늘 내용은 해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우리의 창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당함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덜어내는 용기. 무엇을 덜어낼까요? 미움을 덜어내고 잔소리를 덜어내고 고집과 아집을 덜어내며 자신의 잘난 척과 자랑을 덜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함과 사랑과 화해와 어른의 용기를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눅이 들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주 작고 초라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또한 설교로 이해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숨어있는 다윗의 형제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승천하기 직전에 요청한 것 하나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는 엄청난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그 삶의 내용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겠지요.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고 무언가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당당함이란 단어 속에 언제나 살 수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가르쳐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이죠.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은 이기게 하는 동력도 있지만 믿음은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는 전진의 가슴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0: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용기가 자연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때론 여러분을 옥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분노의 마음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당당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며, 언제나 아름다움을 선택하고 자신감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루도 동행하는 승리자다. 마음속의 외침이 여러분을 좀더큰 세계를 볼수 있게 하고 여러분을 좀더큰 그릇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빅토리 인 지저스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넘치길 기도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3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가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주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힘겹고 피곤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값없이 주는 사랑,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값을 치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목마른 자들아,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서비스의 일곱 가지 비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서울 이문동의 한 주택가에는 전설의 리어카라고 불리는 과일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리어카를 가득 채운 과일을 매일 팔아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마련했습니다. 과일 장수의 판매 비결은 서비스였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백화점에서도 배우러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일 장수가 밝힌 서비스의 일곱 가지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저한 시간 관리. 노점이기에 더욱 철저히 언제 어디를 가는지 알려야 한다. 둘째, 단골집은 찾아간다. 단골 가족이 좋아하는 과일까지 기억한다. 셋째, 과일이요 하는 대신 손님이 좋아할 만한 과일 이름으로 호객한다. 넷째, 품질과 재고가 생명이므로 가장 좋은 과일을 떨이를 해서라도 당일에 팔아야 한다. 다섯째, 단골에겐 단골 대접을 해주며 외상도 받아준다. 여섯째, 손님이 왕이므로 손님이 맛이 없다고 하면 맛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곱째, 한 지역에서 꾸준히 장사하며 충성 고객을 늘린다. 과일보다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서비스를 배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찾아 VIP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최고의 서비스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보다 정성을 다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전도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플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테너 박형규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는 같은 문화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할 때는 타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최선의 유일의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주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주인이 구원받은 은혜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내 뭐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주님 그 빚을 갚는 길이 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선교했을 때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선교의 불이 꺼지고 그 선교의 열정이 미국으로 옮겨갔을 때 미국이 세계 최대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결한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제1주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우리가 하려면 주님의 영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껏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직접 이 안디옥교에 명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시킨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그 교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임에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날 교회 신자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제자는 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닮은 꼴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스승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가서 걸핏하면 막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해갖고 들러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걸핏하면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의 그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있었어요. 다 외웠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살아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자.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7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집을 둘러싸고 있다가 속옷도 아니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그 붙잡히지 않으려고 혼집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나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어림 당할 때는 고개를 돌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세 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 옛날처럼 고개나 다시 잡으러 가지. 다시 어부가 돼갖고 저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없이 그물을 던지고 던져봐야 그물이 잡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여조순복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들 주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막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이렇게 연주하는 재능을 주신 분은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의사는 병 고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치고 간호사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교사는 주님의 은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럼 이상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뚜루 신학대원의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것,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옛날에 고기 잡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올라온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밤새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 동틀 쪽에 갈릴리 호수 저 급편 끝에서 누가 외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몰랐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빈배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물을 던지면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빈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득 찬 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빈배 인생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빈배가 가득하게 차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배가 가득한 그러한 축복을 받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에 기도 제목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우리 이웃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양 제일의 깡패로 유명했던 이기풍, 이분이 나중에 귀한 죄종이 되고 우리 한국의 첫 선교사가 되고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평양 가난한 농민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배층, 권력층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항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웬 서양인이 서투 조선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듣기는 서양인들이 조선을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분을 참지 못하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는데 그만 턱이 맞아 턱이 깨지고 피가 흘렸습니다. 그 쓰러졌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무엘 마페 박사인데, 한국 이름이 마포삼열 박사고, 이분이 평양에서 숭실대학교를 세운 분이고요, 한국의 초대교회 큰 역사를 이룬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피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깡패들 데리고 와서 교회를 때려 부수셨습니다. 선교사의 턱을 부서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난 이 이기품 깡패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예수라는 걸 전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다 때려 부셨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지 모르겠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던 사울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위험을 피해서 원산으로 편을 갔다가 다시 또 한 번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윌리엄 수알른 선교사를 만납니다. 수알른 선교사님이 그를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로 꼬꾸라졌습니다. 29살 나이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돌 던져 다치게 했던 마포 삼열 박사를 찾아갑니다. 마페 박사를 찾아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제가 당신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마포 삼열 박사는 그를 품에 안고 같이 울면서 앞으로 함께 주임을 하자. 그래서 이 깡패였던 이기풍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주의종이 되는데, 평양일 때 깡패가 변해서 목사 됐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그는 장대원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국 최초의 7명 목사 가운데 한 명이 돼가지고, 그 당시 언어와 풍습에 따라서 마치 외국같이 여기고 있던 제주도에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는데, 그 목포에서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 전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제주도에 가보니까 완전히 미신으로 가득 차서 이상한 서양 도를 전한다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섬겼는데 뱀 귀신을 섬겼습니다. 구렁이 귀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할아버님이 1950년도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보니까 해녀들이 집집마다 구렁이 귀신을 신을 섬기는데, 물질 하러 가기 전에 그 안방에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구렁이가 내려와서 그걸 먹고, 밤에 들어와서 또 그걸 젖히고 또 음식을 차려놓고, 그게 해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렁이 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돌을 던지고 뭐 피통해야 되는데, 그 어딘가에서도 병자를 치료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 제주 전역에 전파되어서 14년 동안 제주에 30여 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1942년에 그는 마침내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딸에게 이사례라고 하는 권사님에게 남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례야, 첫째 내 친구가 아주 슬프고 고통을 당할 때 즉시 그 친구의 슬픔과 고통을 내 슬픔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즉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잘 참되 10번, 20번 혹은 50번이 아니고 100번이라도 참고 견디는 것을 간단하게 100인, 100번이라도 견디는 인내이라고 한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언제나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내 친구를 항상 칭찬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깡패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교훈을 가정에 남겨놓아서 그 딸이 이 내용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아침 한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예수 잘 믿고 제자 삶을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받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0: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 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요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제와 안보, 다음 세대와 가정, 교회와 교육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요즘 꼰대 같다. 완전 MZ네. 이런 말들 참 자주 듣지 않나요? 저도 가끔 누군가를 보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는 제 모습을 마주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보며 그렇게 느낀다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 나는 꼰대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무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가 꽤 자유롭고 열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꼰대와 MZ라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상대를 바라보며 붙이는 이름인 것 같아요. 내가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면 낯설고 내가 옳다고 여겨온 기준과 다르면 판단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구분하고 품기보다 규정해버리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던 자리에서 모두가 정이라는 이름으로 손에 돌을 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아멘. 그 말씀 앞에서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손에 쥔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은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하려 애쓰는 자리에 서보는 건 어떨까요? 꼰대와 MZ를 가르는 선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보는 눈을 먼저 갖기를 바라면서요. 돌을 트는 손보다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 오늘만큼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죄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아멘. 아, 요즘 세상은 너무도 쉽게 타인에게 이름표를 다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다양각색의 표현들로 그 사람의 특징을 규정하고 못 박죠. 실제로는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규정된 타이틀 말고도 더 다양한 색깔들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는 이 사랑의 시선은 아닐까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던 주님처럼 말이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본받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방송 가족 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우리 6809님 샬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 존경합니다. 그분이 지키고 싸웠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키고 승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6809님은 항상 이렇게 애국심도 되게 충천한 분이시라고 제가 느껴져요. 늘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그 국가 유공자분들, 순국선열이 흘렸던 피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나가야 하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그 사랑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또 전파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9507님께서도요. 새벽기도 후에 역전전도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피디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새벽기도에 이 단을 쌓으시고 그리고 이 지하철역이겠죠? 그 역전전도 복음을 전하고 오신 우리

진님 정말 너무 멋지시고요. 모범이 되어주십니다. 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저에게 요구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보사 PD님 안녕하세요 라고 힘이 나는 문자, 기분 좋은 문자, 은혜 넘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하늘아버지, 하나님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그 책임, 그 사명,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마땅히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마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륙사이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 뒷자리 7694님 오늘 와주셨어요. 샬롬, 꼰대라도 좋으니 주님께서는 제 삶을 마구마구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히히히. 오늘도 주님의 손 아래에서 이끌려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화창한 아침 모두 화요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이 은혜와 센스, 재미, 세 마리 토끼 다 잡으셨는데요. 네, 정말 공감이 돼요. 정말 우리 주님께는 이 정말 이 꼰대라 느낌이라도 다 좋으니까 저희의 삶을 마구마구마구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694님의 이 재치 넘치는 표현처럼요,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 맡기며 감사함으로 이끌려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뒷자리 4420님께서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오늘은 중앙사 서울에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 친동생 여러분으로 가입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아침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이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또 서울 중앙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우리 4420님 바로 또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네요. 더불어서 친동생 이름, 제 기억으로는 남동생이 계셨던 것 같은데 친동생 이름으로 또 전파 선교사 예, 심어주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늘 상급을 정말 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4420님 늘 감사해요. 자, 우리 뒷자리 2642님 오늘도 창세기로 여는 아침 우리 최임성 목사님 나오실까요?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이거 어쩌죠? 지난주부터 약 한 달간 우리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갖고 계세요. 매주 화요일 창세기 은혜로 아침을 열어주고 계시는 푸른숲성산교회 우리 최인성 목사님,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개인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출첵 받을게요. 오늘 두 글자 준비했는데 요거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본받으며, 두 글자 느낌 오죠? 맞아요, 그겁니다. 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사랑, 사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샬롬 조아 출첵입니다.

Because He Lives 영어 찬양 듣고 왔습니다. 뒷자리 4557님께서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요. 와, 이 멋진 바닷가 전경이 담긴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요거 실제 사진이죠? 너무 멋진데요? 우와, 어디예요? 구룡포인가? 또 이렇게 멋진 사진으로 이렇게 또 사랑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리 2667님께서도요. 샬롬! 오늘도 늦게나마 출첵! 일하다가 지금 막 내려와서 들어왔음.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가족 모두 건강하고요.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외부에서 일하시다가 잠시 내려오셨는데 또 잊지 않고 출첵까지 해주신 우리 2667님 늘 감사하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642님 사랑 두 글자 오늘의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서요. 와, 이행시를 또 사랑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니, 랑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 사모하고 늘 기대하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와, 랑! 랑 데뷔의 기쁨을 주시는 보소 PD님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 사랑까지 이행시로 살리시는 은혜 넘치는 이행시 보내주신 우리 이룩사인님께서야말로 정말

최고가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 멋진 이행 시에 감사해요. 자, 오늘 출첵 제시어 사랑 드렸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사랑, 지상 최고의 두 글자 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

0: 질로 동역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신 우리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항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이지희 전파 선교사님 오셨어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이른 시간 또 전화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포항 중앙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지희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를
0: 오.
1: 주제로 포항 송라에 사시는 김순희 권사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영어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아니 우리 김순인 권사님이라고 하시면 여기 포항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1: 맞습니다.
0: 우리 권사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아, 송라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 네.
0: 어제 좀 전화를 했을 때요, 성도님.
1: 네.
0: 포항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좀 멀리 계시다고요? 지금 좀 어디에 계세요?
1: 아, 네. 저희 남편이 해병대 군인인데,
0: 네.
1: 네, 얼마 전에 이제 인천에서 배 타고 이제 4시간이나 가야 하는
0: 네.
1: 백령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0: 우와, 백령도요?
1: 네.
0: 와, 그럼 지금 백령도에 계신 거네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살 아들과 함께 이제 포항 백령도를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0: 잠시만요. 그럼 발령이라고 하면 이제 남편 부군께서 인천 그 백령도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네.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
0: 예.
1: 일을 할 예정입니다.
0: 와, 또이 국방 수호를 위해서 또 이렇게 먼 곳에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우리 또 부군이 아니실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포항은 좀 오며 가면 이렇게 왕래가 있으실 예정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1: 아, 네네네. 저는 뭐두달 정도 여기서 지내다가 다시 또 포항에 가서 몇달 있다 가고 할
0: 그래요.
1: 예정이에요.
0: 참 귀합니다. 아니 성도님, 우리 한약 3년 전 정도에 방송을 짧게 했었죠. 제가 신입이었을 때.
1: 네, 약
0: 네.
1: 3년 전쯤에 이제 김보석 PD님이 초청을 주셔서
0: 네.
1: 극동방송국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0: 네.
1: 그 이후로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다시 전화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0: 정말 반갑고 참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거의 한 3년 만에 연락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평소에 알고 지냈던 것처럼 너무 환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눈물 날 뻔했습니다.
1: 그동안 방송으로 제 목소리 좀 다들 체크해가지고 너무
0: 네.
1: 익숙했어요.
0: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청취하고 계시다, 애청하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좀 극동방송 계속해서 청취하고 계세요?
1: 아, 네. 제가 이제 주로 오전에 뭐 운전을 하거나, 네, 친정에서 같이 어머니와 방송을 듣는데,
0: 네, 어떤 프로그램을 좀 애청하실까요?
1: 아, 네. 그 정인숙 아나운서님이
0: 네.
1: 진행하시는 사랑의 때라는 들었고, 매주 월요일 12시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의 설교를 또 자주 듣곤 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난 12시에 우리 손병렬 목사님 설교 말씀 나오잖아요. 그 설교 말씀을 제가 편집합니다, 성도님. 모르셨죠?
1: 아,
0: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귀한 우리 포항중앙교회다라고 매 순간 느끼십니다. 우리 그런 포항중앙교회 이 시간 소개나 좀 자랑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 이제 포항중앙교회에서 손병렬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또 찬양도 매우 잘하십니다.
0: 찬양 정말 잘하시죠?
1: 네.
0: 맞아요.
1: 그리고 항상 그 설교 주제에 맞는 감동적인 찬양을 같이 해주시는데, 매주 많은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0: 네.
1: 그리고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힘쓰는 교회입니다.
0: 네.
1: 저도 아들이 태어나고 같이 영화부, 유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3040 성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저도 중앙교회 이렇게 행사나 이런 거 있으면 갈 때마다 항상 느껴지지만

0: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1: 네.
0: 우리 아이들도 막 뛰어노는 목소리가 입구에서부터 들리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은 또 전파 선교사로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전파 선교사로 섬기게 된 계기,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계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1: 네. 저는 아까 자기소개에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통나 대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순희 권사님과 한글로 영어 중국어로 인연이 되어서
0: 네.
1: 약 6년 정도부터 같이 온라인 영어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소개로 극동방송 전파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전파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네,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와, 약 6년 전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의 권유로 전파 선교사로 또 가입하시면서 지금까지 함께 오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이 되게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섬기시며 작정하시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셔서 저희 극동방송이 오늘도 복음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께서 생각하셨을 때이 전파 선교사로 방송 선교사 역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이런 유익이나 이런 즐거움이 있다면 나눠주실까요?
1: 아, 네. 저는 이제 특히 운전하면서 또한 각종 방송을 많이 청취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또안 믿는 분들도 방송을 듣고 위로를 얻는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방송 중에 제가 직접 주님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키워가도록 도우시는 그런 사연을 들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처음 영접 기도를 받고 또제 인생이 달라졌던 기억도 나면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방송 선교 사역에 제가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한
0: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극동방송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만 하면서 달려온 방송입니다. 그 방송 선교 사역에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 같은 이 전파 선교 사모님들의 헌신과 물질의 동력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복음만 전파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께서 사모하시는 이 말씀 구절이 있을 것 같아요. 나눠주시죠.
1: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이제 10편 23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네, 읽어보면
0: 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아멘.
1: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0: 아멘.
1: 네, 저희 집 현관 입구 그리고 식탁 화장실 또 차에 붙여놓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제가 특히 또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서, 네, 요즘 사모하며 항상 암송하고 있습니다.
0: 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구절을 나눠주셨어요. 이게 또 일상을 또 살아갈 때, 특히 자녀분도 계시고 가정을 이렇게 꾸리면서 나아가실 때 정말 불현듯 불안함이 이렇게 스며들 때나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다잡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시려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정말 귀감이 됩니다. 시편의 말씀 귀한 나눔 감사해요. 사모하는 찬양도 나눠주신다고요?
1: 아, 네.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0: 네.
1: 특히 가사 중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라는 가사를 듣고 이제 부를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확정하면 내 모든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흘러갈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은혜와 감동을 듣고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0: 아멘. 귀한 찬양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계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이루지 못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나 찬양까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좀 빌어서요. 사랑하는 분들께 뭐 가족분들도 좋고 지인분들도 좋습니다. 메시

0: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또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엄마와 가족들, 또 김순희 권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가족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김순희 권사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도님.
1: 아, 네, 맞습니다. 네, 저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이 늘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인데 여기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또 남한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130년이나 된 중화동 교회가 있고 또
0: 130년.
1: 이 섬에는 20개 가까이 교회가 있습니다.
0: 네.
1: 북한과도 정말 가까운 곳인데 북한 땅을 볼 때마다 이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더욱더 빨리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0: 네.
1: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과 또 밤낮 없이 애쓰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4살 아들 은경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과 네,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ENC 교육문화연구소 사업도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성도님의 사업장과 가정,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제목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1: 맞습니다.
0: 끝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나눠 주실까요?
1: 아, 네.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 사역은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또 친근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이 귀한 사역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0: 네.
1: 전포 선교사로 섬기게 되면 이렇게 멋진 김보섭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0: 아이고.
1: 방송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0: 예, 마지막이 또 포인트네요. 아유, 또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른 아침 시간부터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전파 선교사 우리 이지희 전파 선교사셨는데요. 앞으로도 집사님의 가정과 그 사업장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나눠주셔서 성도님 감사합니다.

뒷자리 2357님, 보서 PD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PD님 목소리를 들으니 여전히 목소리 좋으시네요. 오늘도 아침부터 동생 학교에 동생이 집에 놔두고 간 영어 공책과 알림장 배달하러 가려고 준비하느라 바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운 또 사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동생분이 아침에 집에 영어공책과 알림장을 두고 갔는데 우리 혹시 오라버니 되실까요? 우리 2357님께서 또 이렇게 갖다 준다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이 동생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빠 왔다. 형 왔다. 참 좋지 않을까요? 우리 2357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뒷자리 2312님께서요. 사랑 오늘의 출첵 제시어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할렐루야 산딸기와 옷 있다고 왔어요 라고 와 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색깔이 대비가 되면서 빨갛고 아주 까맣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윤기가 좌르르 흐르면서 달짝지근해 보일까요? 먹고 싶다. 우리 2312님 오늘도 아주 멋진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2667님 야, 이 사랑으로 출첵 남겨주시면서 이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사 사랑하는 주님 랑 랑대부 하는 그날까지 말씀 순종하게 하소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이 사랑의 랑을 랑대부로 많이 살리시네요. 이 랑대부가 이 특정한 시각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샬조아에서 우리 지금 랑대부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방송하신 분들 감사해요. 사랑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사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이님, 예수님 그거 아세요? 오늘 아침 문득 하늘을 보는데 자꾸만 배시시 웃음이 났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가끔은 덜렁대고 실수해도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참 좋다. 귓가에 속삭여주시는 다정한 목소리. 거창한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길을 걷다 예쁜 꽃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고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속으로 조잘거리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사랑이니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라 여러분도 이 사랑 아리 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그 사랑 속에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야, 이 한 편의 운문을 본 것 같습니다. 시를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야, 우리 오이님 대박입니다. 어쩜 이렇게 문장력까지 두루두루 갖추셨을까요? 거기에 은혜까지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으로 사랑하리 하는 저와 우리 오이님 방송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모든 곳에서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바로 행복하니까요.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올게요. 지선의 행복.

주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극동방송 통해 마음이 잠잠해지는 아침입니다. 창세계로 여는 아침 오늘은 못 들었지만 그렇기에 더더 기대되는 아침입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화요팅! 피디님도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0594님 늘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팅이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또 창세계로 여는 아침 우리 0594님 또 사모함으로 기대해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4557님께서요. 매일 아침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물 흐르듯 보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저랑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센스있는 또 이행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642님 오늘도 보서PD님의 아름답고 마음을 울리는 오프닝 멘트를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야 이걸 다 필사를 하셨어요. 다 받아 적으셨습니다. 근데 글씨가 얼마나 이 예쁘다는 표현이 아까 안 부족할 정도로 너무 글자도 너무 멋지고 아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륙사이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모하시며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륙사이님과 같은 방송가족분들이 계시기에 이 아침 방송하는 또 PD로서 정말 행복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뒷자리 4906님께서요. 사랑 이행 오늘의 그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서 보서 PD님 아침 준비하며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김치찌개랍니다. 하하하. 김치찌개 한뚝 빼기 하실래예? 보서 PD님께 마음만은 이미 드렸습니다. 히히. 저 이미 먹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극동방송으로 힘내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하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4906님 제가 뵙지도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왠지 뵌 것 같고요. 음성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4906님 한뚝 빼기 이미 제가 했어요. 아주 힘이 나는 문자 힘찬 문자 감사합니다. 이 자리 우리 9676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병원에서 환우들과 함께 극동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랑 출첵제 시어 드렸었죠. 오늘의 당첨자 두 분이세요. 뒷자리 4906님 그리고 3797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4906님, 3797님은 주소와 성함 한 번 더 문자로 부탁드려요. 우리 7936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과 랑랑한 목소리의 소유자인 보서피니님과 함께하는 화요일 승리하는 하루 되고 있습니다요. 아멘. 야, 오늘 정말 기발한 이 이행시들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이행시도 참 은혜가 되네요. 랑랑한 목소리의 소유자, 우리 랑랑한 이 사랑의 소유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가족분들 감사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파이팅!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첫째, 사랑으로 하는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해요. 죄 가운데 빠진 다윗은 스스로 나올 힘이 없었어요. 지난 11장까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죽이고자 사람을 보내는 것에 관련된 동사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이전에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나단이 또 찾아오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나단의 임무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까딱하다간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지요. 만약 다윗이 자기 죄를 부정하거나 계속 은폐하려 했다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헤롯의 불륜을 책망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흉한 예언을 했다가 뺨을 맞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나단은 다윗왕 앞에 섭니다. 나단이 다윗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앞에 선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좋은 책망자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상대방의 현재 모습이 아닌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책망은 사람을 세우는 책망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 회복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좋은 책망자입니까? 그저 정죄하는 책망자입니까? 나의 변화를 기대하며 사랑으로 책망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도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둘째, 상대방의 말을 내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즉시 달려가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약 10개월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함은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민감하다는 게 무엇이죠?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한숨과 신음, 고독과 상처까지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보면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서 저건 내 이야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도 처음에는 나단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면서도 가난한 자가 딸처럼 아끼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잔치를 위해 잡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다윗이 한 일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자기 의지로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를 은폐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죄가 드러나 회개로 이어질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죄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를 위해 나단이 비유로 다윗의 죄를 적발했듯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시고 공동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의 간증이나 권면을 들을 때 내 이야기로 듣나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나요? 아직 내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실 때 인정하며 회개하나요? 영적 정체기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비교의식과 자기연민을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한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작년 저는 교회 청소년부 리더 선교여행과 수련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제게 깊숙이 드리운 우울의 영을 떠나게 해주시길 기도했고 주님의 응답으로 전과 같은 깊은 우울에 빠지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후 제게는 믿음의 정체기가 왔습니다. 학업에 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점점 자존감이 깎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주시길 기도했지만 신뢰는커녕 제 믿음 없음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한 다윗이 죄로 넘어진 것처럼 저도 비교와 자기 연민이라는 죄로 넘어진 거예요.

0: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1절에서 그를 위한 한 사람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저도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 죄를 묵상했어요. 저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 다문화 가정의 재혼 가정이라는 것, 외모가 부족한 것, 노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등으로 저와 다른 사람을 끝없이 비교했어요. 아직 제 정체성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좋은 게 대체 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제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분으로만 오해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길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요. 이제는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제 비교 의식과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매일 아침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며 분을 냅니다. 나단이 비유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니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를 맹렬히 비판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신에 대해 모를수록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판단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man입니다. 이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밧세바와의 불륜 자체가 아니라 지극한 자기애와 교만이었어요.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였어요. 이에 하나님은 9절에서 나단의 입을 통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이웃에게 있는 한 개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애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책망을 들어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내 죄를 보지 못한 채 남의 죄에는 칼날을 휘두르면서 판단하며 살아온 저희의 완악함을 봅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지극한 자기애와 교만으로 지체에게 있는 소중한 한 개를 탐내고 빼앗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이런 저희의 죄를 드러내심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곁에 나단과 같은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건네는 책망을 외면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죄가 이 땅에서 드러나 육적으로 수치당하는 것이 영적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제1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유퀴즈 온 더블럭 등 다양한 방송에서 은혜를 나눈 가수 유열 씨의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 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제일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혹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감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비워진 자리에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가지고 비워진 자리에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붉은색 글씨로 인쇄가 되어 있을 건데 5장, 6장, 7장은 모두 붉은색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여덟 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덟 가지의 복 그리고 팔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산상수훈의 내용인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으로 겸손함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을 바라는 인생들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받을 복이 아니라 지금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적인 행복, 하늘의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영에 있어서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영적 호흡, 숨결,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와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 정도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은 가능한 상태, 그 상태의 가난한 정도를 이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프토코스로 사용되어져 있는 이또 다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는 하루도 벌어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입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이지요. 나 이외에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면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구걸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와 같은 상태의 절대 빈곤. 그것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는 두 번째의 단어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할때이 천국은 이런 나라, 지역의 개념이기보다는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의미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들을 조합하셔서 이 말씀의 첫 번째 팔복,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워야 될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에 있어서 그랬지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철저한 거지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가짜 헛배부름, 헛된 것으로 채워져 부하다 여기는 그 자기의 만족을 비워내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첫 단추임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이 의미를 매우 우리는 유의 있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비로소 하늘의 신적인 복, 이 땅에 변하는 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그 완전한 복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완전한 복이 부어졌다는 것은 비워진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가장 첫 번째의 단계는 내 자리에 비워야 할 부분을 비워야 하는데 그 자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비워내고 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개념이 아니라 있습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즉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도 일어설 수도 숨쉴 수도 없는 그 상태. 그러한 겸손함과 그러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가 아니라 단 한순간도, 한 끼도,

라는 의미죠. 이 영, 심령으로 변화된 이것은 숨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기의 자가 호흡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내 호흡은 숨통이 재여 있고 주님이 나로 숨쉬게 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의 비워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신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 병실에 있는 분들과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여기에 이렇게 콧줄에 이것이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숨도 쉴 수 없는 분들,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소위 중환자실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런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심령이 부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심령이 부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심령이 부하면 뭔가 강할 것 같고 부족함이 없어서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심령이 부한 사람, 즉 자신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무엇인가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드러낼 만한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오늘은 아니 일주일 동안은 공급하지 않으셔도 내가 일주일치 먹을 것은 내게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도 내가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 동안은 적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심령이 부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각도로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 강조하고 계신 것임을 계속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지는 것, 채우는 것이 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채우는 것이 강함이고 그 강함이 곧 복이다 라고 세상은 말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려고 부러움 속에 그 방향을 향해 모두 다 쏠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이유, 먹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모든 것이 가지고 채워 강해지려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합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말합니다. 머릿속의 생각으로 계속 우리는 되새김질합니다. 계속 채워라. 계속 채워라. 더 가져라. 더 강해져라. 더 당당하게 너를 증명해 보여라. 너의 부족함을 절대 노출시키지 마라. 그것이 강함이고 떵떵거리고 사는 이 땅의 복된 인생이다 라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동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했었기에 산 위에 올라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집중력 최고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워라, 내려놓아라, 너의 약함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해라. 어느 정도로 요청해라? 한 끼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절대 빈곤의 거지처럼 도움을 요청해라. 구걸해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처음부터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쉽게 아멘이 되었을까요? 아멘이 되지 않았을까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이 검은색 박스 안에 있는 이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가져야 든든합니다. 비축해둬야 안정이 됩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느끼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내려놓고 비우라고 말씀하시니 충격적이고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고 따르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은색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가지고 채우고 강함을 가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안정적인가요? 편안한가요? 이 세상은 그렇게 달려가나요? 아니요. 공허합니다. 가질수록 공허합니다. 먹을수록 목마릅니다. 가졌는데 더 불안합니다. 더 가지지 못해 불안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때문에 열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지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역사의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모두가 가지다가 가지지 못해 허탈해하는 그것을 뒤쫓아 가려고, 거기에 내 안정의 기반을 뿌리 내리려고 오늘도 부단히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져도 우리는 왜 공허하고, 많이 가져도 왜 더 불안하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철학자, 아주 이 똑똑한 분이시지요. 이 파스칼의 영향이 오늘날 이 수학, 과학, 철학 모두 다 가장 기본 중에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분입니다. 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인간 안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크기의 공백,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 자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 파스칼이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데 왜 계속 목마른가? 가졌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가졌음에도 왜 공허하고 불안해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채우려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영국의 C.S. 루이스, 이 유명한 저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보다 더 크게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결코 우리 영혼은 다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의 크기가 요 정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이만큼 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크기에 요만한 걸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통찰이죠. 우리가 100리터의 봉투인데 세상을 다 끌어모아도 70리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30리터 때문에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채워지려면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파스칼의 말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지 나머지 그것을 세상의 것에서는 다 끌어모아도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번듯한 직장도 있고 남 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수십억이 넘는 좋은

집에 살고 유기농의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 피부에 닿아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좋은 재질의 옷을 입고 바르면 바를수록 광택이나 깊은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콜라겐이 촉촉하게 들어가가지고 주름도 다 펴주고 거무죽죽한 얼굴도 하얗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제품을 바르고 그것도 모자라 끼고 딸고 메고 뽑고 찢고 색깔 넣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다녀도 왜 공허합니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한 자를 만나면 왜 기죽고 열등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낍니까? 오늘 현대인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가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가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강렬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얼굴은 훨씬 늙어 보이죠? 외국살이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미국 분인데 미국이 좋은 데가 아닌가 봐요. 저 보세요. 얼굴이 노화됐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저렇잖아요. 저는 가난한 한국에 살아도 얼굴이 이렇게 동안인데 예, 그렇죠? 예. 기분 나쁘세요? 내가 동안이라는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분 책은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냐? 목차만 봐도 은혜가 다요.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 이거 책 목차라도 보세요. 목차만 두 분만 읽어도 이 책의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책 잘 쓰는 분이에요. 목차만 봐도 책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목차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이거 제가 목차만 가지고 온 거예요. 큰 목차, 작은 목차. 나의 끝, 예수의 복이 시작되는 곳. 나의 끝,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나의 비움, 채움의 시작. 나의 항복, 회복의 시작. 나의 끝, 나의 실패, 사명의 시작. 나의 가치, 능력의 시작. 요거 제가 일부만 목록을 쳐서 온 건데요. 요즘 책 읽기 좋은 시기인데 예, 한번 사서 보시고 사기가 돈이 좀 어려운 예, 부토코스의 상황이 있는 분이라면 검색해가지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목차 딱 쳐보면 이거 딱 나오니까 그것만 쭉 보셔도 은혜 같아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워서 내 밑바닥이 보이지 않아야 안정을 느낍니다. 나의 비움, 나의 실패, 나의 항복, 내 삶에 있는 지극히 작은 가시도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하고 만약 그런 일이 내게 생기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라고 곧장 숨도 쉬지 않고 따질 그러한 기세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밑바닥이 보여야 네가 비워져야 그때부터 내가 네 삶의 통치를 시작할 거야. 천국, 네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밑바닥을 네가 인정해야 내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거고 생각해봐. 네가 일해서 얻는 복과 내가 역사에서 누리게 될 복의 크기, 깊이, 너비, 높이를 네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내 힘으로 삽질해가지고 얼마를 일해야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울까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한번 뜨셨을 때 얼마의 기간이 건축이, 건물이 세워지는데 소요될까요? 생각해보면 자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자명한 그 일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는 매우 불편해하고

아유, 이거 없어서 되겠나? 남들 다 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내 스스로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갈등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가난의 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령이 가난의 짐에 대한 부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워져야 될내 영적 자리.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의 일복에서 말씀하셨던 이 삶을 구현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신약과 구약에 두 명씩만 내보면 우리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쭉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삶에 비움의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비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적 비움의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의 지점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내힘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애굽의 왕실에서 배웠습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머리를 채울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했습니다. 뭐 하나 빈틈이 없는 상태로 그가 마흔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할 40의 나이에 그는 주먹을 휘두렀습니다. 이 주먹으로 민족을 살려내고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가 흘려보내리라. 그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능력, 그것을 동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방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방으로 끝냈습니다. 진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를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백성과 열방을 살렸습니까? 아니요. 그의 채워짐의 상태로는 이상하게 그의 삶이 꼬이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민족들은 더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고, 언제 진짜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난내 힘으로 해봤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영적 빈곤으로 주님 앞에 비움으로 섰을 때 모세의 삶에 모세의 끝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새 지평이 열리게 된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고기 잡는 것으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자기의 집 앞마당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 그물,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끝지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혈기왕성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의 문화생이며, 열정을 가지고 있던 바울.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때, 배설물, 끝지점, 끝.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신 것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준비가 덜 되어서 예열이 덜 되어서 이말저말 주저리 주저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이것이 돼야 모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생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려면 내 심령에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어 있다고 탓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 자리에 편안하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서부터 주님의 다스림은 시작되어지고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비워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종종 자주, 버티면 버틸수록 더 자주 우리를 흔들어 비우실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자기 스스로 씻지 않으면 보다 보다가 어른들이 강제로 씻기시는 것처럼, 애들이 정리정돈 잘 안 하면 참다 참다 가서 싹 뒤집어 깨끗하게 개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비워주시려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헛배부름의 이유들을 비워내시려고. 빈 깡통, 빈 통 만들어주시려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을 다 쏟아내어 부어주시려고. 헛된 것으로 충전되어 있던 에너지의 이유들, 삶의 안정감의 이유들을 다 방전시키고 품절시키셔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놓았던 내 영혼의 냉장고에 다 쓰레기들을 비워내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비워내 주셔서 실패를 통해, 흔듦을 통해, 때로는 눈물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무너짐을 통해 우리를 대신 비워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아니요, 진짜로 채워주시려고. 신령한 복, 이 땅의 조건적이고 가변적인 헛복이 아니라 진짜 신적인 복,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헛것이 들어있으면 이거 비워내야 좋은 것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비워내면 죽는 줄 알고 안 비워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너 이거 비워. 그러면 네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영원한 새로운 복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우리가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돼. 잘 안 돼. 여러분,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임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울 때, 특별히 우리의 영을 비워낼 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나는 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 부자로 살래, 거지로 살래,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격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래, 너 심령이 부한 상태로 살래. 너는 아직도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본문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너 아직도 네 자존심으로 살려고 네 자존심 붙들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 아직도 가면 쓰고 무엇 하는 채 하며 너를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의, 너의 실력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 그냥 거지처럼 내게 와라. 부토코스. 거지처럼. 단 한순간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심령으로 매일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가 그때부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다 덧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잘 되지 않았어요. 전문가를 불러야 합니다. 전문가가 오기 시작하면

0: 엉망진창이 정리정돈이 되고 새롭게 세워지고 채워집니다. 그 전문가는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으시고 주님, 나 주님의 공급이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도 없는 거지입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한평생 살아내는 진짜 복된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예수의 은혜로 시작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